7월은 상반기, 8월은 하반기는 아니고요. 뭐 그래서 그런지 괜히 숫자 하나에 마음이 바빠지기도 할 텐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조급함보다는 어떤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면서 8월을 채워보면 어떨까 싶어요. 토요일 아침 이현우의 음악 앨범.

0: 8월 말에 여행을 가요. 6개월 전에 예약을 해놔서 그런지 저는 시간이 참 안 가네요. 벌써 준비는 끝났는데 빨리 여행 가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8월 말이면은 조금은 좀 네, 덜 이동하시는 그런 시기 아닌가요? 지금이 절정인 것 같아요, 그죠? 조금은 좀 한가하게 다녀오실 수 있겠네요. 기다리는 또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광고 듣고 옵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신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의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네,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시고요. 7288님 사연 소개해드리죠. 도서관에서 인문학 수업을 들었는데 아침에 햇빛 15분 쬐고 산책하고 새로운 것을 해보는 경험이 뇌에 좋대요. 그 말을 듣고 아침에 강아지랑 새로운 길로 산책해봤는데 오, 뇌가 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0: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 하고 계시고요. 0389님, 어제 계란이 세일하길래 혹해서 두 판이나 사왔는데요. 후회 중이에요. 이 더위에 계란 장조림 하느라 개고생 중이에요. 한 판만 사왔으면 적당히 먹으면 행복했을 텐데. 여러분, 충동 구매.

왔는데요. 학원 특강 교재가 떡하니 책상 위에 있네요. 책 안 가져가니? 하고 문자했더니 공부는 마음으로 하는 거래요. 공부를 어떻게 마음으로 한다는 거죠? 하셨습니다. 이게 요즘 트렌드.

0: AIBK 좋은 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네,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를 마무리해야죠.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2부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3부에 뵙죠.

KBS 크래프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곳곳이 혼잡합니다. 앞으로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사이 가장 혼잡하겠는데요. 여유시간 넉넉히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영동선 강릉 방향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4km 정체고 청주에서 청주 분기점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 부근에는 고장난 차 조심하셔야겠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

0: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이현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태균님, 형님 칭찬해 주세요. 회사에서 진행한 핵심 인재 교육 과정 우수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와우. 퇴근하고 저녁 늦게까지 진행하는 교육이었는데 좋은 결실 맺어서 행복하네요. 형님도 축하드립니다. 저 같은 핵심 인재 교육과정 우수자도 듣는 음악 앨범이 되었으니까요. 촤하하. 형님도 기쁘시죠? 하셨습니다. 아유, 그럼요. 에, 김태균님이 느끼는 기쁨보다 저는 두 배로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에, 저희가 확보한 또 한 명의 청취자가 이렇게 아주 우수한 에, 분이라니까. 핵심 인재 교육과정 우수자도 되는 음악 앨범. 아, 이거 기분 좋은데요? 네, 자랑스럽습니다. 작두콩차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2627님, 발리로 휴가 다녀왔어요. 남편이 안 보이길래 봤더니 저 멀리 외국인 여성분들께 물안경이 습기 안 차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침을 살짝 뱉어서 문댄 다음에 바닷물에 헹구면 된다고요. 그 추잡한 모습을 열심히 몸짓 발짓해가며 설명하는 저희 남편이나 그것도 신기해하는 외국인이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웠네요.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시고요. 3339님 사연이네요. 마트에 갔는데요. 주차장에 줄이 길게 서서 차들이 빠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 내려서 보니까 주차 기계가

소울 정준일의 첫사랑, 김예림의 널 어쩌면 좋을까까지 들었고요. 김세림 씨, 도서관에 공부하러 왔는데요.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양쪽에서 뽀시락 뽀시락 거리면서 자꾸 뭘 드시는데 그 소리가 너무 신경 쓰여요. 뭘 이렇게 자꾸 경쟁적으로 드세요, 두 분? 이게 아시죠? 신경 쓰기 시작하면 이 소리 점점 커지는 거. 뽀시락 뽀시락에 이어서 음료 넘어가는 꼴깍꼴깍까지 진짜 크게 나중에는 여러 소리가 함께 들려옵니다. 자리로 옮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화장품 세트 드립니다. 이정의 산책 들을게요. 김윤정님 청해 주셨어요.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네요. 샤데의 음악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Kiss of Life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려요. 여러분 멋진 토요일 보내세요. 내일 만나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안쪽으로 이동량 늘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괜찮습니다. 곳곳으로 돌발 상황은 참고하셔야겠는데요. 먼저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가 올래.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5: 세종 기프트.
7: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8: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

얼굴 참 좋네. 칭찬도 하면서 사이좋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이 초조할 땐 잘 먹고 잘 씻고 나를 더 아껴주시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힘차게 출발합니다. 에이치오티의 노래입니다. 캔디.

0: 자, 8월 1일 토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8월이 벌써 시작이네요. 예. 어떻게 좀 잘 견디고 계시는데요. 8월 한 달만 잘 견디시면은 또 여름이 지나갑니다. 이제 입추가 있어요. 8월 7일에 입추. 예. 아, 입추가 되면 좀 더위가 가실지 기대가 되긴 하는데, 예,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 아무튼 벌써 입추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볼륨을 조금 더 높여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 주중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빠짐없이 모아놨다가 소개하고 신청곡도 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여러분들 내 사연이 나올지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라요. 마지막에는 주말에 퀴즈도 있습니다. 정답 보내고 선물 5종 세트도 함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후에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잠깐.

0: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쇼리 신나.

김치 송님이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우리 아이가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묻네요. 영어 학원을 바꿔야 되겠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문장 몇 개 외워서 돌려막기 하는 거고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Make yourself at home. Time is medicine. Yeah. Telephone can take. Make your smile. 내 걸 다 외웠냐 이렇게. 예. 영어가 안 되면 명수스쿨 찾아주시기 바라면서 몇 개 더 있어요. Hang in there. Hang in there. 예. Take it easy. Take it easy. 예. Can you speak English? 뭐 많이 있어요. 저한테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그냥 웃으시면서 볼륨만 조금 높여주세요. 4335님이 주셨습니다. 라디오쇼 새싹 청취자입니다. 얼마 전에 삼겹살집에서 명수 오빠를 봤어요. 인사할까 하다가 그럼 제 저녁값까지 내주실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저 잘했죠?

아이고, 그래도 저 엄마랑 보통 아들들은 엄마하고 길게 통화를 안 해요. 예,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자꾸 엄마가 뭐 이렇게 잔소리하니까 아, 그래도 이렇게 저 짧게라도 매일매일이라도 이렇게 통화하는 것은 엄마한테는 좋은 즐거움을 드리는 거니까 예, 좋습니다. 이동님이 주셨습니다. 요즘 저희 초딩 아들이 시도 때도 없이 바다의 왕자를 불러요. 근데 이 노래 부른 사람 알아? 물어보면 모른대요. 답답하다 정말. 아니 진짜로 노래방에

맛집 꼭 가보려고요. 근데 명수님은 여름휴가 안 가시나요? 저는 마침 저 8월 중순에 해외 촬영이 있어서 그냥 일하러 가는 겸 휴가 겸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가려고 합니다. 예, 따로 휴가를 가지는 않습니다. 자, 6709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잘한 일, 공복에 30분 조깅한 거, 아침밥 챙겨 먹은 거, 깔끔하게 분리수거 끝낸 거, 경비 아저씨에게 밝게 인사한 거, 그리고 라디오 쇼 들은 거. 라디오쇼 들은 게 제일 잘했다. 예,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일기예보의 노래 시작하셨죠? 좋아, 좋아.

안내문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서로 인사하면서 합시다. 그 뒤로 이웃 주민들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다들 환하게 인사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예, 내가 남 기분 좋게 해주면 또 나한테도 기분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항상 그런 인사하고 많이 웃고 그렇게 행복 바이러스를 계속 전파하면 결국은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 사회가 더 밝아지는 거죠. 제가 더 많이 웃겨드릴게요. 5849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딸이 남자친구 소개시켜준대요. 오후 5시에 온다고 해서 아내랑 지금 집 청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떨려요. 아, 저는 진짜 이런 일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오길 바라고요. 만나더라도 몰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이런 얘기조차, 왜냐면 데려오고 안 데려오고가 중요한 게 내 자신이 지금 너무 힘들어. 할 일이 많고 힘들어 지금.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알아서 몰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기분 좀 그렇겠어요. 그죠? 예. 서미월님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급방문하셨는데 지난 겨울에 장식해놓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직도 있는 걸 보고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더 놀라서 얼른 치웠습니다. 근데 다들 이러고 살지 않나요? 예,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아이, 그래도 저, 아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이제 3월 1일 이후로는

권용팔님,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무려 3수 만에 재취업 성공해서 다음 주에 첫 출근합니다. 응원해주세요. 아, 진짜 저 대단하십니다. 3수 만에 재취업 성공.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기 때문이에요. 예,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예, 그 출근 잘하셔가지고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수진님 주셨습니다. 여기는 구로동에 위치한 분식집입니다. 예, 여름이나 각종 재료들 보관할 때, 조리할 때 탈라지 않게 더 신경 쓰고 더 들여다보느라 바쁘네요. 항상 라디오쇼 크게 틀어놓고 일하는데 덕분에 스트레스 풀려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렇게 라디오, 이렇게 어디 가면 라디오 얘기해주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 이상하게. 예, 너무 감사하고요. 예, 아무튼 저희 방송 듣고 일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스트레스가 풀린다면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볼게요. 자, 1904님, 좋아하는 여직원이랑 뼈다귀 해장국 먹으러 왔는데 태어나서 뼈다귀를 그렇게 이쁘게 발라먹는 여자는 처음 봤습니다. 심쿵했어요. 아니, 뼈다귀를 어떻게 발라먹길래 이뻐? 그죠? 예, 그냥 그분이 예쁘니까 뼈다귀도 이뻐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뼈다귀가 너무 예쁜 뼈다귀 아니야? 예? 그런가? 어떻게 된 거야? 아무튼 사람의 마음에 드니까 뭘 해도 이쁜 거죠. 그죠? 예. 아무튼 저 심쿵했는데 좋은 관계로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김현우의 노래예요. 여전히 아름다운지.

568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딸이 해물파전 먹고 싶다고 해서 실컷 만들어줬더니 오징어 새우 홍합만 쏙쏙 빼먹길래 잔소리했거든요. 그랬더니 삐져가지고 방에서 안 나와요. 그래, 그 힘들게 저게 해물파전 해줬는데 오징어 새우 홍합만 쏙쏙 빼먹으면 좀 보기에도 좀 그렇긴 하네. 예. 그렇다고 뭐 또 힘들게 엄마가 더운데 그거 해줬는데 또 방에 훅 들어가니. 아이, 그좀 안 돼. 엄마 생각해서 빨리 나와. 빨리 나와서 나머지 먹어. 백종규님 주셨습니다. 11살 아들이랑 놀아줘야 하는데 주말 특근 나와 있어요. 요즘 우리 아들 오목에 푹 빠져 있거든요. 얼른 퇴근하고 집에 가서 아들이랑 오목 두고 싶네요. 이게 다 과정인 것 같아요. 저도 오목 예전에 오목 바둑 뭐 저도 많이 해봤죠. 예. 재미는 있는데, 예, 재미는 있는데 좀 뭐랄까 이게 어렵잖아요. 특히 오목이야 장난도 아닌데 바둑은 이게 뭐 진짜 아니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저 신기사님 이번에 저 이겼잖아요. 예, 아 진짜 자랑스러워 진짜.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인간이 AI 이겼다는 건 진짜 뜨거운 박수 보내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조아금님, 초등학교 3학년 손자가 공부하는 게 힘든지 운동하고 싶다는데 축구를 시킬까요? 야구를 시킬까요? 솔직히 운동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좀 편한데. 그죠? 근데 이제 공부라는 게 이게 안 되는 걸 계속 잡고 있긴 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저녁에 공부가 나랑 안 맞으면 빨리 도는 것도 좋아. 근데 너무 늦게 돌면 안 돼. 고3 때 축구를 하겠다 이건 아니고 조금 그 나이가 좀 어릴수록 좋죠. 예, 그래서 이게 내 길이 아니면 공부가 나한테 안 맞으면 어떡할 거냐고.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오늘 사연은 수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올해는 저도 바다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지체장애가 있어 바다를 보러 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이용해 대천해수욕장에 다녀올 수 있었어요. 뜨거운 햇살 아래 반짝이는 모래사장과 시원한 바다를 오감으로 느끼는 순간 파도 같은 벅찬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자주 떠나볼게요.

포천고속도로 포천방향 고삼 하이패스 부근에선 사고가 났습니다. 갓길에서 처리작업 이어지고요. 영동선 강릉방향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 호법분기점에서 여주분기점까지는 18km 정체입니다. 이후 원주에서 새마을까지 밀리고요. 동둔내 하이패스 부근과 면온 일대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통 골뱅이.
3: 치맥의 유통.

일기를 쓸 수 있는 그런 위인은 되지 못하다는 걸. 그렇지만 일주일에 두 장 정도, 뭐 한 달에 그래도 한 8번, 10번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저는 인간도 아니에요. 네. 난 인간도 아니었고, 그냥 예쁜 노트를 산 사람이 돼. 네. 새 거예요. 네.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도 좀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박숙향님께서, 딱 우리 아들 성격 같은 폴디, 잘 삐지고 뒤끝 있고, 그래서 친근하고 좋아요.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신청합니다. 그니까요. 왜 이렇게 잘 삐질까요? 네. 어릴 때부터 좀 삐돌이었어요. 네. 이런 삐돌이 DJ 어때요? 네. 저의 삐침을 다 받아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삐질 거란 얘기예요. 네. 노래 두 곡 들을게요. 박숙향님의 신청곡, 10cm의 사랑은 은하수

주말에 소개하는 새로 나온 에세이 이어서 서인국의 애기야 듣고 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DJ가 되고 나서 어쩜 이렇게 다양한 제목의 노래들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조금 1차원적일 수도 있어요. 뭐 그대여 아무

0: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조이의 빙고 듣고 왔습니다. 9215번님께서 택배 상품을 전국으로 배송하는 대형차 트럭커입니다. 부천에서 상품 하차하고 이제 인천으로 상차하러 갑니다. 폴킴님 덕분에 즐겁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 제 가족분들 중에 이렇게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삼촌인데 대형차 트럭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니라고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또 우리 가요광장 들으면서 이게 또 졸음 방지도 하시고 즐겁게 운전하고 있다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우리 9215번님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어요. 5032번님께서 카페에 가서 저는 밀린 작업을 그리고 친구는 독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랑 같이 있으면 진짜 편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릴 땐 무조건 웃기고 재밌는 게 좋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마음 편한 게 최고다라는 얘기로 수다 한참 떨다 왔습니다. 결국 밀린 작업과 독서는 못한 거네요. 내가 볼 때 친구가 책을 읽기가 싫었네. 한참 있다가 오늘따라 책이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근데 나 이 친구랑 있으니까 책을 안 읽어도 마음 편하네. 나 너랑 있으니까 마음 너무 편하다. 하고 싶은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 있습니다. 저도 진짜 이제 오래된

0: 3, 4부에는 노을의 균성님과 신나게 놀아볼 거예요.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1: 저요!
0: 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에 여러분이 사랑했던 노래, 간단한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소개해드리고 같이 추억해볼게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강민희님의 신청곡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러브홀릭의 차라의 숲.

강릉 쪽으로 삽교 쉼터에서 봉평 터널까지는 14km 정체입니다. 그 사이 둔내 터널 부근에선 조금 전 사고가 발생했고요. 1차로에서 처리 중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여주분기점 부근에도 사고가 있습니다. 여파로 감

0: 의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서우진님께서 서랍 정리하다가 오래된 MP3를 발견했어요. 심지어 충전하니까 켜지네요. 예전에 듣던 노래들이 그대로 들어있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마치 어렸을 때 진짜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난 느낌. 폴디도 MP3 있었죠? 저는 또 갑자기 이제 추억여행을 하게 되네요. 제 고등학교 때 진짜 가지고 싶었던 MP3가 있었어요. 정말 하늘색에 막 새로 나온 신형 MP3. 진짜 너무 갖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그게 한 정말 고가였던 것 같아요. 한 몇십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여동생이 돈을 모아서 그거를 사서 선물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두고두고 그거를 소중하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늦었지만 동생아 고맙다. 근데 예전 MP3 보면 노래가 몇 곡 안 들어가잖아요. 약간 아, 이 노래 넣을까 저 노래 넣을까 하면서 마지막에 항상 고민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추억 돋겠다. 네. 자, 여러분 균성님 곧 만나실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광고 듣고 와서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시작할게요.
2: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카세테이프로 돌려듣고
1: 손범수 아저씨의 소개 멘트 기다렸다가 듣고
0: 도토리 충전해서 BGM으로 깔아 듣고
1: 노래방 가면 끝곡으로 완창하고 싶었던 추억의 노래 다들 있으시죠?
0: 그런 노래들을 하나씩 꺼내놓는 시간입니다. 이 노래
1: 2026년에도 듣는 사람!
2: 저요! 저요! 저요!
0: 오늘도 저와 함께 추억여행 하실 분이죠. 노래 강균성 형님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강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3: 일단 베트남 오토바이 여행을 다녀왔어요.
0: 맞아, 그거 어떻게 됐어요?
3: 베트남 북부를 다녀왔는데 네. 일단 북부가 굉장히 산이 너무너무 이렇게 뭐랄까 높고 네. 아름답고 굉장히 절벽 같은 그런 산도 되게 많고
0: 와, 그런 산들이 더 이렇게 타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3: 난이도가 아주 상급이었어요.
0: 아...
3: 그래서 제가 오프로드 바이크를 굉장히 즐겨 탔는데 네. 그 기술이 없었다면 오... 거기를 타는 게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0: 오... 사진 같은 것도 많이 찍어 오셨어요?
3: 이제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0: 와, 너무 궁금하다.
3: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0: 오... 네. 나중에 형 올리시는 거 보고 저도 네. 되게 잘 지켜볼게요.
3: 아, 감사합니다.
0: 이재환님께서 안녕하세요. 빅스캔 가수캔 배우 이재환입니다. 이재환.
1: 재환이가. 어?
0: 형들, 저 요즘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 하고 있어요.
1: 오.
0: 그리고 저도 가강 나가고 싶어요. 사랑스러운 폴킴 형, 유머러스한 균성이 형 보고 싶어요.
1: 아.
0: 왜 또 귀여운 일을 하고 있네.
3: 그러니까요.
0: 뭐 형도 원래 그 재환이랑 좀 아는 사이세요?
3: 재환이와 같은 회사고요.
0: 아.
3: 네. 같이 컨텐츠도 찍은 적이 있고.
0: 네.
3: 그래서 그때 이제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네. 굉장히 이렇게 친해졌는데. 네. 이 친구가 성격이 굉장히 좋고
0: 오, 맞아 맞아
3: 부침성이 되게 좋더라고요.
0: 네.
3: 그리고 노래를 또 너무 잘하니까
0: 아 그럼요
3: 서로 막 재밌게 할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0: 나중에 우리 켄 씨라고 불러야 돼요? 재환 씨라고 불러야 돼요? 아, 나와서 같이 이렇게 토크하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3: 아 그럼요
0: 네.
3: 너무 너무 좋습니다.
0: 0925번님이 폴님이 SES 얘기하면서 흥분하실 때 저도 같이 신났어요. 저도 SES 노래 진짜 다 좋아했거든요. SES 토크 2탄도 해주세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폴님이 SES 노래 리메이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 아...
0: 저도 항상 하고 싶거든요.
3: 리메이크 한다면 어떤 노래, 무슨 노래 하고 싶어요?
0: 아, 저 일단 SES 노래 리메이크 못해요.
3: 왜요?
0: 일단은 그 바다 누나를 따라할 수가 없어요.
3: 아, 폴킴 씨는... 아,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0: 아, 근데 이게 없으면 노래가 안 살잖아요.
3: 아니, 폴킴 씨의 그 색은 또 네. 분명한 색이기 때문에... 전 했으면 좋겠는데.
0: 아니 예전에 제가 SES 선배 너무 좋아하니까 네. 우연히 SES 바다 누나 매니저 분을 제가 뵌 적이 있어요.
3: 그래요?
0: 이제 제가 이제 스케줄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도와주실 분이 안 계셔서 네. 그분이 저희를 굉장히

0: 네, 왠지 스페인어 뭐 이쪽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1: 아 그런가요?
0: 네. 네. 네. 그리고 이희진님 직캠이 진짜 유명했었죠.
1: 아 그렇죠.
0: 본인 파트 때 너무 잘하다가 남들 파트 때 뒤에서 그냥 뚝딱뚝딱 하시는 게 직캠이 첫 경험이라서 다 찍히는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렇죠. 그때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0: 네. 네. 아 우연 다들 이 노래 기억하시죠? 근데
1: 듣자마자 바로 알 수 있죠.
0: 이게 아 궁금해요. 발라발라 꼬미꼬입니다. 발라발라 꼬미꼬 올라 발라발라 보니따. 의미를 모르겠네.
1: 의미를 아 진짜.
0: 아 이게 춤춰요. 나와 함께 춤을 춰요. 이런 뜻이래요.
1: 아 진짜.
0: 어 댄스. 진짜 언어가 있었네. Let's dance. Dance with me 막 이런 건가 봐. 사연자님이 최애 앨범 3집이 1999년에 발매됐던 앨범인데 Get get get up. Get get get up. Get get get up. Oh baby move on. 그리고 킬러.
1: 아 그렇죠. 킬러.
0: 킬러 뭐였죠? 끄떡오르는 그대의 웃음소리 잔인한 그 소리로 yeah, yeah, yeah. 이때 노래들은 가사가 이렇게 기억이 잘 나요. 그리고 Missing You
1: 멜로디도 와 그쵸. 너무 좋네요.
0: Missing You도 한번 들어주세요.
1: 아 그렇지.
0: 그땐 이런 발라드 곡 하나 꼭 넣어줘야 되거든요.
1: 자 저 비트 기억나죠 이런 거.
0: 똥. 약간 이거
1: 이런 느낌.
0: 약간 이거 G.O.D 비트 아니요?
1: 똥.
0: 똥. 똥. 그루브 있는 리듬감.
1: 맞아요. 약간 R&B적인
0: 느낌. R&B죠 완전히. 네. 형은 이 중에 뭐 좋아했던 노래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1: 저는 베이비복스 노래를 진짜 다 좋아했었던 이유가 은진이 누나와 미연이가 제 동창이에요.
0: 동창이요?
1: 예, 같은 학교 경기대.
0: 아 진짜요?
1: 학교 진짜 열심히 나왔고
0: 오~
1: 그렇게 바쁜데도
0: 오 대박.
1: 그때 이제 미연이는 저랑 동갑이니까 친구가 됐고
0: 네.
1: 은진이 누나는 한 살 누나니까 또 이제 친한 누나가 된 거죠.
0: 아 진짜요?
1: 네.
0: 형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다. 너무 신기하다.
1: 근데 저는 이들을 너무 신기했죠. 저는 이제 가수 데뷔해서 만난 게 아니라
0: 아,
1: 학생일 때
0: 그때는
1: 네, 전 그냥 학교 다니고 있는데 만난 거니까 그때 연습생도 아니었고.
0: 아 그러네요.
1: 네.
0: 그래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친해졌어요? 사실 약간 연예인이면 네. 가까워지기 좀 막 어려울 수 있잖아요.
1: 아, 두 분이 워낙 성격이 좋아요.
0: 아 그런 사람이구나.
1: 네, 뭐 그런 게 없이 막 연예인인 거 이런 거 막 이런 거 없이 네. 그냥 완전히 편안하게 다가오는 그런 스타일.
0: 진짜 신기하다.

0: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네. 우르르 넘어지셨잖아요.
1: 우르르 넘어졌어요.
0: 근데 너무 그 당황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서 다시 무대 또 하시는 거.
2: 그때 아마 윤은혜 씨가 첫 소절이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웃음기 딱 참고 하시더라고요.
0: 진짜. 아니
2: 아니 그리고 하이힐을 신으니까 또 갑자기 무대가 살짝씩 돌아야 되는데 급발진을 한 거죠. 무대가 도는 게.
0: 아니 약간 손잡이라도 하나 만들어줬었어야지.
2: 그러니까 이게 더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0: 네. 저희 6693님의 신청곡 한번 들어볼게요. 베이비복스의 우연.

0: 그러네요.
1: 오, 좋겠다. 베이북스랑 밥도 먹으면서. 아, 형은 도대체 걸치지 않은 곳이 어디예요?
0: 은지 누나랑 미연이는 이제 원래 친하니까 편한데 네. 다른 분들은 제가 네. 막 이제 처음 뵙고 이렇게 좀 어려운 네. 선배님일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밥이 약간 코로 넘어가는.

0: 나 그 옛날 그 시절의 노래들
1: 아, 네.
0: 제목을 울라 울라로 했으면 차라리 기억을 잘했을 것 같아요. 날 잊어버려 이런 게 훨씬 더 기억에 남지 않아요?
1: 근데 이때 이 노래가 이제 편지
0: 무정
1: 막 이런 네. 그러니까 그때 유행이었나?
0: 이런 두 글자 한자로 약간 제목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1: 맞죠?
0: 네, 네.
1: 요즘에는 제목 길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네, 네. 그런데 이때는 약간 이렇게 간단하게 제목을 짓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0: 그 약간 그런 음악 프로에서 자 뭐 최정원이 부릅니다. 매직 이렇게 해야지 간편한데
1: 네.
0: 최정원이 부릅니다. 울라울랄레요 이렇게 하기 애매하니까 약간
1: 맞아
0: 그랬나?
1: 맞아. 네. 그래도 그때 선배님 중에서는 그래도 긴 제목 했었던 분이 생각나네요.
0: 어, 또 누가 있죠?
1: 신승훈 선배님.
0: 어, 아 맞아 신승훈 선배 제목 길어지.
1: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아. 네가 있을 뿐.
0: 맞아.
1: 네.
0: 또 짧은 제목이 있으면 긴 제목도 분명히 있죠.
1: 그러니까요. 예.
0: 사연자님께서 여름이라서 드라마 커피 프린스를 많이들 다시 볼 거라고 하셨어요.
1: 어.
0: 오. 여기에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베이비복스의 윤은혜님 그리고
1: 아,
0: 최정원님까지 두 분 다 나오셨죠.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사연이 들어갔을까요?
1: 그러게 말이에요.
0: 네. 이 드라마가 2000년대 초반 작품인데 네. 커피 프린스의 최정환 그리고 내 이름은 김삼순의 정려원 이 두 분이 그때 그 시절의 구여친 예쁜 구여친
1: 아, 참
0: 느낌으로 계시죠.
1: 많이 정말 사랑을 받았죠.
0: 맞죠.
1: 네.
0: 자 한번 노래 들어볼게요. 무정 편지 매직 중에서 그 시절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최정환의 편지.

0: 제가 에픽하이의 Love Love Love. 어떤 결인지 느껴지시죠? 사실 그때 좋아하던 근데 고백을 못해서 정말 좋아만 했던 여사친이 있었는데 그 감정을 미니홈피에 다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잘 살고 있을까요? 유미야, 잘 지내니?
1: 유미를!
0: 아, 그리고 에픽하이의 러브러브러브를 BGM으로 듣던 저는 에픽하이의 찐팬이 되어 최근에는 팬미팅도 다녀왔습니다. 그 형들 진짜 너무 웃겨요. 아무튼 러브러브러브 듣고 싶습니다.
2: 아, 독해. 지금 혹시 듣고 계신 유미님 계실까요? 우리 정말 많은 유미님이 계실 수도 있는데 네, 우리 0217번님께서 그 시절에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미니홈피 얘기가 나왔는데 형님도 미니홈피 하셨었죠?
0: 그럼요, 열심히 했었죠 미니홈피.
2: 아니 그 방송에서 그 업로드했던 사진을 공개하셨었어요, 그렇죠?
0: 그렇죠.
2: 아니 각도가, 형 눈빛이 왜 그래요 지금?
0: 진짜.

0: 아니에요?
1: 그런데 그거를 다 하면서 옷을 찢고 네. 계속 가슴팍과 복근을 막 보여주고 춤을 네. 추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2: 네. 스스로에게 많이 취해 있었다.
1: 나 많이 취해 있었다. 네. 근데 나중에 제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너무 별론 거예요.
2: 아 왜요? 나는 궁금한데.
1: 너무 별로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딱 제가 치료가 됐냐면요. 네. 빅뱅이 딱 데뷔를 했는데 네. 태양 씨가 너무 멋있는 거. 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네. 그냥 조용히 노래만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춤을 아무 미련도 없이 내려놓게 된 거예요. 네. 태양 씨 봐봐요,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요?
2: 그 다음 콘서트 할 때는 꼭 이렇게 셔츠 찢고 춤추는 거 보고 싶어요.
1: 그거는 이제 하게 되면 네. 이게 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지. 그게 내가 진짜 멋있어서. 자아도취돼서 하는 일은 아니겠죠.
2: 다음번에 꼭 그러면 셔츠 찢어주세요. 저
1: 한번
2: 보고 싶으니까.
1: 찢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 싹 빼고.
2: 아니 근데 사연자님의 BGM 리스트만 봐도 그 추구미가 너무 뭔지 알 것 같거든요. 네네. 2007년에 미니홈피 BGM 연간 차트 2위가 에픽하이 러브러브러브였고
1: 아 이 노래 진짜 장난 아니었죠.
2: 그리고 5위가 리쌍의 발레리노였습니다. 이 두 노래는 사실은 와 숨에 가슴에 남아
1: 이게 알리죠?
2: 어 그러네요, 그러네. 약간 네. 이게 이런 목소리 톤들이 그 힙합에 진짜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항상 그 우리 정인 누나
2: 맞아.
1: 정인 누나가 이제 리쌍의 노래를 다 이렇게 했었는데 네. 이제 알리가 또 네. 이렇게 리쌍 노래 하면서 또 다른 색이 이렇게 나오니까 네. 굉장히 풍성해졌던 것 같아요.
2: 맞아요.
1: 정인 씨 목소리도 있고 알리 씨 목소리도 있고
2: 이 노래들은 사실 그 이제 미니홈피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노래방에서도 진짜 인기 많았죠.
1: 진짜 많이 불렀죠. 네. 네.
2: 좋습니다. 0217번님의 신청곡 한번 들어볼게요. 에픽하이 그리고 캐스커 융진의 Love Love Love.

0: 에픽하이 피처링 융진의 Love Love Love 듣고 왔습니다.
1: 약간 이렇게 대중적인 노래는 네. 또 랩도 되게 편하게 쉽게 쓰니까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임 같은 것도 뭐뭐 한 적으로 그냥 미스라가 맞췄네요.
0: 그때 이 시절에는 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대중적이고 또 따라 부르기도 쉽고 좋았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네.
0: 노래 균성님과 함께하는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1: 저요! 저요! 아...
0: 나 지금 민경훈님 오신 줄 알았잖아요.
1: 네.
0: 마지막 사연 소개해볼게요.
1: 새싹님의 사연입니다. 여름이 되니까 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SM타운의 Summer Vacation. 다들 기억하시죠? SM 소속 가수들이 다 같이 뭉쳐서 겨울엔 캐롤 앨범을 내주고 여름엔 서머송을 내주고 그랬었어요. 99년 겨울에 처음으로 SM타운 앨범이 나오기 시작했고 제가 신청하는 서머 베케이션은 2002년 SM타운의 첫 여름 노래였습니다. 이야! 이때 라인업이 문희준, 강타, SES, 신화,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보아, 다나, 블랙피트, 밀크, 신비였답니다.
0: 와.
1: 대단하시다 진짜. 그리고 이 이후로 라인업이 조금씩 바뀌어 헬로우 서머, 핫 메일, 태양은 가득히, 여행을 떠나요 등등 이런 여름 노래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역시 서머 베케이션이 최고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SM타운 앨범엔 다 같이 부른 노래 외에도 가수별로 신곡들이 하나씩 담겨 있어서 팬의 입장에선 완전 꿀이었답니다.
0: 맞죠. 저 이제 지금 썸머 베케이션 얘기하셨는데 겨울에도 이렇게 다 같이 뭉쳐서 꼭 앨범을 냈었어요, SM은.
1: 아.
0: 그래서 그 여름 버전이랑 겨울 버전 저는 다 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1: 샀어요?
0: 저

0: 있죠. 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보아, SS가 다 들어있잖아요.
1: 아, 그렇네요.
0: 그러니까 저는 하나를 사칠 뿐인데 내가 좋아하는 두 팀이나 들어있는 거죠. 사야죠, 사야죠.
1: 좋다.
0: 이게 와, 이게 작년 2월에도 나왔었대요.
1: 아, 진짜요?
0: SM타운 앨범이. 근데 소속사가 뭉쳐서 앨범 내는 건 YG가 먼저라고 합니다.
1: 아, 그런가요?
0: SM이 99년 겨울이고 YG가 99년 여름.
1: 야,
0: 우리는 YG 패밀리. 아, 아, 이걸, 이게 먼저구나.
1: 아, 맞다 맞다.
0: 제가 생각하는 약간 YG에서 다 같이 부른 노래는 멋쟁이 신사 나가신다 길을 길을 비켜 저리 비켜요 이건데.
1: 아, 그렇지.
0: 이건 2002년도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와. 그 3년 뒤인 거죠.
1: 세상에. 오. YG가 먼저 시작했군요.
0: 그리고 99년 가을에 브로스의 윈윈이 나왔어요. 와. 이게 룰라, 디바, 샤크라, 바비킴 등등등. 여기 다 들어가 있었대요.
1: 대박.
0: 와, 브로스라는 게 있었구나.
1: 이게 이상민 형님이 했던.
0: 오. 이야. 근데 왜 브로스, 약간 브로스 이런 건가?
1: 이제 브로들, 뭐 우리 내

0: 네. 왜 이런 거 만들 법도 하는데 왜 안 만드셨지?
1: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는.
0: 아 그래요?
1: 왜냐면 이때 당시만 해도 JYP 하면
0: 네.
1: B,
0: 네.
1: 별,
0: 오.
1: 그리고 뭐 GOD,
0: 네 많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1: 아 그래가지고 좀 아쉽긴 했죠.
0: 야 량현량아도 여기 들어가나요?
1: 량현량아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따면 뭐 진주 누나도.
0: 진주 많잖아요.
1: 진주
0: 엄청
1: 누나도
0: 많네.
1: 부르고 뭐 박지윤 누나도 부르고. 아 박지윤 누나래. 저랑 동갑이지.
0: 엄청
1: 박지윤 씨도
0: 많잖아요.
1: 부르고. 저희 노을도 뭐 껴주면 좋고.
0: 아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거 하나 내줬으면 좋았겠다. 진짜 아쉽긴 하다.
1: 근데 진영이 형이 언제부터 그래도 어깨가 뿜뿜 됐냐면
0: 네.
1: 이렇게 뭐 비 솔로 가수나 별 솔로 가수나 이렇게 솔로 가수들은 잘 됐는데
0: 네.
1: 뭔가 그룹 아이돌을 딱 하고선 띄운 적은 아직 없었단 말이죠.
0: 아,
1: G.O.D 이후에.
0: 아 그렇죠. 아 그렇죠.
1: 그러니까
0: 있죠.
1: 이제 원더걸스가 잘 됐을 때, 그때부터 아, 이제 형님도 굉장히 이제 어깨 뿜뿜을 할 수 있었죠.
0: 아 또 원더걸스 또 남다르긴 했죠.
1: 남다르죠. 완전 뭐 열풍이었으니까요.
0: 보니까 그 사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SM 타운 앨범에는 단체 곡 말고 팀별로 또 신곡이 있었어요.
1: 야.
0: 2002년 발매된 SM타운 앨범에 새 넘은 사랑 우리 보아 누나의 Amazing Kiss 한글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앨범이 제가 있습니다. 맞죠?
1: 아
0: 진짜 좋다.
1: 노래 좋다 진짜.
0: 그리고 이 앨범에 보아의 My Boy도 있습니다. 아 보아 누나만 그럼 앨범 이 노래가 두 곡이 들어있었던 거네요.
1: 선배님이라.
0: 보아가. 보아 누나가 이때 인기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1: 난리도 아니었죠.
0: 난리도 아니었어요.
1: 일본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0: 그럼요. 네. 그 당시에는 일본 한국에서 동시에 그렇게 인기 많은 가수가 없었어요.
1: 그렇죠.
0: 네.
1: 어떻게 보면 진짜 선구자죠.
0: 네. 그리고 신화의 히어로라는 곡도 이 앨범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1: 아,
0: 아! 진짜 촉 돋는다.
1: 제가 신화 형님들 인기를 어디서 실감했냐면
0: 네.
1: 롯데월드를 갔어요.
0: 네.
1: 근데 앞에 학생들이
0: 네.
1: 가방을 이렇게 뒤로 메고 있잖아요.
0: 네.
1: 거기에 키링이
0: 네.
1: 이 신화 형님들 그 멤버의 얼굴들이 이렇게 사진이 되어 있는 그런 키링을
0: 오.
1: 달고 다니더라고요.
0: 아, 저 근데 갑자기 네. 형이 그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네. 났던 게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도톰한 키링 같은 플라스틱 키링에다가
1: 네.
0: 제가 좋아하는 가수 사진들 넣고 만들고 막 했던
1: 아,
0: 기억이 그랬던 나요.
1: 기억이 나지, 맞아.
0: 그런 거 약간 학교 앞에서 팔고 책갈피처럼.
1: 맞아요, 맞아요.
0: 어떻게 너무 옛날 이야기다 벌써.
1: 아.
0: 아니 아직도 돌아다니다 보면은

0: 얼굴 달고 다니는데요.
1: 에? 본인이 본인 얼굴을
0: 전 제 얼굴 굿즈로 나온 제 얼굴 제가 달고 다니는데.
1: 아 그럼 굿즈니까 홍보도 하고 그러면 다른 거는 그런 또 의미가 있죠. 괜찮죠.
0: 아 또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1: 아 벌써 오늘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은진이 누나와 감미연 친구 그때 제 학창 시절이 막 떠오르니까. 오. 막 같이 막 PC방도 가고 그랬거든요. 아, 맛있는 것도 먹고
0: 진짜 좋았겠다.
1: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제가 그때가 막 떠오르니까 굉장히 예, 추억이 돋습니다.
0: 이렇게 또 형의 추억 얘기 듣다 보니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균성님 보내드리면서 SM타운의 썸머 베케이션 듣고 올게요. 형님 다음 주에 만나요.
1: 안녕.

0: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폴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8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 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팀플레이 예술기획에서 코미디 스릴러 701호 관람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즈에서 고농축 앰플 산소 미스트,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르베로에서 파우더 워시,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KBS 크래프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곳곳에선 돌발 상황으로 정체 생긴 곳들이 있습니다. 먼저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안진터널 부근인데요. 앞시간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여파로 북진천 나들목 일대 2km 정도 정체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구리에서 판교 방향으로 성남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10km 막히고요. 당진분기점에서 서산까지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까지는 10km 어렵고요. 이후 홍천휴게소에서 내촌 쪽으로 14km 답답합니다. 서울 시내 안쪽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동호대교 부근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는데요. 2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 동작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지고요. 강변북도 구리방향 영동대교 부근에선 1차로 막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0: 와우, it's already August. 벌써 8월인가요? 잠깐만요. 우리 7월 제대로 산 거 맞아요? 사진첩 보니까 이것저것 하긴 했던 것 같은데 새로운 달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달려야죠. 아, 근데 너무 덥다. 더워도 너무 더워. 일단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푹 쉬고 월요일부터 다시 힘차게 달려보죠 뭐. 가비의 Super Radio, here we go.
1: 막 이래.

0: 하면서 파티를 열기로 했는데요. 너무 설레죠. 너무너무 설레고 우리 규빈이들 실제로 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또 7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간 거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100일 파티가 있는 8월이 온 거는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토요일 가비의 슈퍼 라디오. 우리 매니저들의 노래 실력을 제대로 들어보는 시간. 뮤직 매니저 역시 잘 준비해뒀고요. 그리고 미련한 사연이 하루 앞으로 이사 왔어요. 우리 모두를 와며들게 하는 남자 와쿤 씨랑 함께 할 거예요. 슈퍼 라디오 도와주시는 광고 매니저님들 살짝 듣고 뮤직 매니저 바로 시작해볼게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시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헤이 헤이 뮤직 매니저, 내가 노래 하나 골라왔는데 이어서 선곡 좀 해주실래요? Can you pick a song for me? 우리 매니저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바로 토요일, 주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주말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월화수목금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 다음에 하루 종일 푹 쉴 수 있는 날.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오늘도 주말이에요.

되찾고 싶다. 그때의 열정 너무 좋았는데 하면서도 지금이 좋으면서도 여러 가지 감정이 저랑 지금 굉장히 맞닿아 있는 곡이라서 그리고 우리 귀빈이들도 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추천드려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뮤직 매니저 시작곡 체리필터의 해피데이 듣고 올게요.

쓰리필터의 해피데이. 제가 고른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들어보니까 가사가 정말 환상적이죠. 뭔가 제 나이대 귀빈이들이나 저보다 조금 많은 귀빈이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20대 귀빈이들은 아직 몰라. 10대 귀빈이들도 아직 모르고 이건 언니 오빠들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노래가 나온 지 벌써 20년이 지났대요. 근데 제가 20년 전에는 10대였으니까 이 노래를 알고 있어도 그렇게까지 공감 못했었는데 최근에 SNS를 보면서 다시 듣게 되고 또 공감하게 돼가지고 최근에 많이 듣고 있는 노래예요. 이런 명곡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들으면은 옛날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정이 싹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시 듣고 와 역시 명곡은 어디 안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매니저들은 과연 이 곡에 어떤 노래들로 이어주셨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체리필터의 해피데이에 이어질 오늘의 첫 번째 선곡은요. 세극 0427님이요. 엄정화의 페스티벌.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일 어게인. 행복한 순간이야 해피데이. 네, 요런 가사.

꿈의 달이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곡들도 만나볼게요. 김선규님이요. 체리필터의 해피데이가 준 기분 좋은 에너지를 그대로 이어서 들으면 딱일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절로 웃음이 나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유쾌한 밴드 사운드라 라디오에서 들으면 신남이 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자우림의 하하하송을 또 신청해 주셨어요. 제가 최근에 자우림 밴드 분들을 만나서 컨텐츠를 찍었거든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었는데 그러면서 한번 다시 들었던 노래였어요. 하하하송. 어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시원하게 막 하하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뮤직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매니저들의 선곡도 한번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진홍님이요. 저에게 해피데이는 월급날이에요. 월급이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카드값,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아이들 학원비로 빠져나가지만 월급날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최고의 해피데이죠. 스텔라장의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신청합니다. 와 진짜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거기 머무르지 않는 게 참 가슴이 미어지고 아파오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래도 페이데이 월급날 정말 행복한 날인 거 맞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사실 이 월급날 돈 받는 날이 행복한 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디에 소비를 제일 많이 하세요? 저는 늘 보면은 먹는데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안 먹었는데

0: 월드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북부간선도로 신내 나들목에서 하월고 양방향으로 이동량 꾸준하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은 영동대교부터 한강대교 다시 서강대교부터 가양대교 사이로 각각 차간격 좁혀서 지나고 있습니다. 반대 구리 쪽은 가양대교 부근 더 지나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로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여기에 마포대교에서 원효대교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몰렸다 풀렸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KBS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5: 세종 기프트.
7: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8: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7: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8: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렉

0: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스벨 라디오 3부 시작됐습니다. 듣고 온 노래는요. 2130님이 신청해 주신 리센드의 프리티 걸이었습니다. 뮤직 매니저 퀴즈 정답은 바로 너무 쉬웠죠? 1번 월급이었습니다.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늘 스쳐 지나가는 나의 월급. 맞죠. 1번 월급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10분 추첨해서 슈퍼라디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잠시 후에는 우리를 모두 와며들게 한 댄서 와쿤 씨와 함께하는 미련한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광고 매니저!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철제 선반은

0: 토요일에 다 털어드립니다. 읽히지 못해 한맺힌 이야기들, 미련한 사연. 네, 이번이랑 지금 토요일에 처음 만나요. 저희가 왜 그렇게 해 한마디로 슈퍼라디오를 장악하신 분이죠. 댄서 와쿤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또 왔습니다. 네. 다시금요. 다시금.
0: 다시금 오셨군요.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1: 네, 너무너무 잘 지냈어요.
0: 네. 와쿤님한테 질문을 굉장히 또 많이 보내주세요.
1: 저에 대한 질문.
0: 네. 네. 아, 인기 많으세요 지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슈퍼라디오의 슈퍼스타 같은 느낌으로 지금 인기가 많으신데요. 네. 김혜경님이 아니 와쿠님 초면에 실례지만 피부가 왜 이렇게 빛나요? 완전 꿀피부시네요. 아, 라고. 평소 피부 관리 좀 하세요?
1: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꿀피부가 아니라 네. 기름피부. 너무 지성이어서 그 기름이 꿀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꿀이 아니라 사실은 기름.
0: 사실은 기름.
1: 네, 사실은
0: 그
1: 기름이라.
0: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사실은 기름.
1: 네, 사실은 기름입니다.
0: 그렇죠.
1: 네.
0: 저희 어렸을 적부터 같이 이렇게 다닐 때 네. 기름 많은 네. 남매 기름, 같은 느낌으로 네, 둘 다 어쩜 이렇게 기름이 많아? 이렇게
1: 맞아요.
0: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1: 기름입니다.
0: 네. 김보아님이요. 와쿠님 혹시 기억에 남는 댄스 제자도 있나요? 라고.
1: 이거는 단연 네. 아시죠? 바비 씨도 저의 애제자 1호 네. 킹키요.
0: 네. 네,
1: 무조건 킹키죠. 네.
0: 저희 슈퍼 라디오에도 많이 나왔던 네, 킹키 씨가 네. 1호 제자. 근데 저는 사실 제이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했거든요.
1: 근데 그들이
0: 맵시일 수도 있고
1: 그들이 포기했어요. 자기 1호 제자 안 하겠다.
0: 아.
1: 왜냐면은 이제 킹키 씨가 너무 강하고
0: 너무 강하게
1: 너무 강하고
0: 선생님의 1호 제자는 나야 이렇게
1: 네,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네, 그들이 네. 올라올 수 없어.

0: 신났구나 지금.
1: 완전히 하늘미로 동동 완전히
0: 신나면 안 돼요. 네, 우리 신나면 알잖아요. 안 돼. 우리 들뜨면 안 되기로 네, 들뜨면 얘기했잖아요. 네.
1: 화장은 떠도 들뜨면 안 된다. 기분 들뜨면 안 돼.
0: 마음이 들뜨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희 노래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한번 사연 만나볼게요. 133

0: 머리는 장난스러운 남편.
1: 이런 사연 저도 이제 몇 번 해보면서 이런 비슷한 사연들을 봤잖아요.
0: 네.
1: 약간 자랑 같죠. 자랑 같기도 해서.
0: 아 너무 큰 고민은 아닌 것 같긴 해서.
1: 큰 고민은 아닌데 그 남편이 자꾸 자기를 장난치며 놀린다.
0: 놀린다.
1: 왜냐면 네. 정말 꼴보기 싫으면 어휴 꼴보기 싫어 이러잖아요.
0: 맞아 맞아.
1: 그런 게 아니라 어휴 너희 엄마 봐라.
0: 야 엄마 봐 운다 운다 이러니까 에이. 근데 그게 얄미운 거지. 근데 이게 내가 너무 무서운 상황에서는 좀 얄미울 수 있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좀 싫을 수 있는데 우리 둘 같은 스타일이 살짝 어디서 놀림을 잘 안 받는 스타일이에요.
1: 맞아요. 네. 그 저는 이렇게 놀림 받고 싶기도 해요.
0: 나도 살짝 그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혹시? 저희 같이 약간 좀 센 사람들 있잖아요. 좀 에이. 외적으로 좀 세 보인 사람들을 잘 안 놀려줘요.
1: 안 놀려.
0: 왜냐면 때릴 것 같은지 잘 안 놀려.
1: 잘 안 놀려.
0: 근데 난 좀 놀림 받고 싶은데.
1: 나도인데. 저도 그래요 진짜. 근데 안 눌려줘요 사람들이.
0: 그래가지고 4894님 저희가 조금 공감 못한 거예요. 우리는 맞아요. 안 눌려주니까.
1: 아, 안 눌려주니까.
0: 우리가 부러워요 사실은.
1: 사실 공감이 안 가고 부러워서 한 얘기야 사실. 부러워서 한 얘기.
0: 그때는 조금 얄미울 수 있는데 아마도 좀 귀여워서 그렇게 놀린 게 아닐까 맞아요.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연 한번 읽어주세요.
1: 네, 현혜진 씨의 사연입니다. 네. 지난주 친정엄마의 생신날 업무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엄마한테 이번에는 못 갈 것 같다고 전화드렸어요. 죄송한 마음에 선물이라도 하고 싶다고 갖고 싶은 거 있냐고 물으니 괜찮다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마음이 쓰여서 용돈이라도 보내드리려고 엄마한테 계좌번호 좀 찍어달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친정엄마가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낸 거였습니다. 와우. 친정엄마는 엄마라고 저장돼 있고 시어머니는 엄니라고 연락처에 저장해뒀거든요. 결국 엄마와 엄니 두 분 모두에게 계좌이체를 하며 이번 달 가계부 걱정에 속으로 꺼이꺼이 울었답니다.
0: 아이고.
1: 아이고.
0: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1: 아, 이게 안나의 실수. 안나의 실수.
0: 안나의 실수죠. 안나의 이거는 실수죠. 어쩔 수 없지. 근데 계좌번호 물어봤으면은 계좌번호는 왜 하면서 이제 시어머니가
1: 그쵸.
0: 전화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 엄마한테 보낸다는 걸 잘못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1: 그쵸. 그렇게
0: 얘기할 수 없지.
1: 그럴 땐 스스로 인심 좋은 천 이미지 메이킹 해야 돼요.
0: 이미지 메이킹.
1: 이미지 메이킹. 너 원래 두 분에게 다 주려고 했어.
0: 아니 그냥 어머니 그냥 이번 달에 맛있는 거 좀 사드렸으면 좋겠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넣을 거야 그쵸. 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지.
1: 이왕이면은 너도 좋고 나도 좋게.
0: 그쵸. 가정의 달이니까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괜히
1: 괜히 챙기면서
0: 할 수밖에 에. 없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드려야 되는 부분이
1: 맞아.
0: 그렇다고 막 갑자기 막 너무 조금 드릴 순 없다.
1: 맞아.
0: 뭔지 알죠? 계좌 번호까지 물어봤는데 너무
1: 물어봤는데.
0: 조금 드릴 순 없어.
1: 그냥 내가 먼저 물어본 거라. 아무리 실수여도. 조금 뭐
0: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물어본 거라.
1: 조금만 해줘야 돼요.
0: 내가 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조금은 드려야 돼요.
1: 그래도 그 실수 때문에 이렇게 두 분에게 엄청 이제 행복한 순간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0: 맞아. 근데 용돈 받는 거 자체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1: 그쵸.
0: 내가 이렇게 또 챙김받는다는 생각에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용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줄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1: 맞아요.
0: 진짜.
1: 맞아요.
0: 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맞아요. 거야. 못 줄 때 얼마나 이제 속상해요.
1: 그쵸, 속상해요.
0: 혜진님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도.
1: 맞아.
0: 엄마랑 엄니 두 분이 또 계시고 또 이렇게 두 분도 챙겨드릴 수 있어.

0: 저는 아직도 누구랑 같이 타면 자꾸 연기를 해요. 핸드폰 보는 척.
1: 아 근데 그게 은근히 네. 신경이 좀 쓰이지 않아요? 옆에서 쓰이죠. 같이 쓰는 타는 거 괜찮은데 뭔가 약간 모르겠어요. 약간 신경 쓰여.
0: 의식하는 성격이라 그런가 봐요. 저는 뭐
1: 내가 약간 뒤에 서 계시는 게 편할까? 앞에 서 계시는 게 편할까?
0: 그렇죠.
1: 근데 무슨 연기를 혹시 하세요?
0: 그 핸드폰 하는 척을 막 이렇게, 사실 핸드폰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거든요.
1: 아 맞아. 할 것도 없고
0: 카톡도 안 왔고 아무것도 안 왔는데
1: 맞아, 맞아.
0: 쓰지도 않았는데
1: 맞아. 핸드폰 보는 척 연기.
0: 핸드폰 보는 척 연기예요.
1: 이건 우리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괜히 한번 들어가 본다.
0: 그렇죠.
1: 그래서 이거 피디님도 그러시죠.
0: 그 생활 속에 연기가 좀 있어요. 특히 배달 음식 올 때 옛날에 저 숨었어요.
1: 배달 음식
0: 아저씨가
1: 올 때?
0: 이렇게 배달 기사님이 오시면 네. 띵동 하잖아요. 네. 그냥 숨어.
1: 나도 그랬다.
0: 그거 왜 그럴까요?
1: 몰라. 집에 있는 모습 보여주기 싫은가 봐.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대면을 했어야 됐잖아요.
0: 그쵸.
1: 배달 기사님과 네. 그럼 엄마가 나가서 짜장면 받으시고 네. 저는 이제 숨어 있는 거죠.
0: 숨어 있어.
1: 몰라.
0: 그런 거랑 비슷한 연기인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의 연기가.
1: 맞아, 엘리베이터. 저희 지금 아까 엘리베이터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구나.
0: 네, 아 그러네요.
1: 멀리 오네요. 왔다. 우리가
0: 다시 돌아갈까요?
1: 네. 네. 저희가 돌아가기 전에 노래를 두 곡을 듣고 또 4부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0: 네.
1: 노래는 박경수님이 신청해주신 듀스의 여름 안에서 손재민님이 신청해주신 싹쓸이 다시 여기 바닷가 듣고 4부에서 다시 만나요.

0: 가비의 슈퍼라디오
1: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라디오 와쿤 씨와 미련한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여름 노래 두 곡을 사실 듣고 왔어요. 어떻게 여름 좋아하시나요 와쿤 씨?
2: 너무 좋아하죠.
1: 딱 뭔가 약간 여름을 좋아하실 것만 같은

0: 정말 얄미워 죽겠는데 먹는 걸로 뭐라 말하기도 곤란해요.
1: 아, 와. 이거는 아 근데 이건 말 하셔야 되는데 나는 왜냐면 눈치가 없는 거거든요. 잘 모르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거 먹는 걸로 뭐라고 하기 좀 그런데 살짝 비꼬아야지 뭐 어떡해.
0: 와쿠나법 있잖아요.
1: 어 와쿠나법 있잖아.
0: 잔반 처리만 아니지. 이거 잔반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거 잔반 아닌데 혹시 잔반 처리반이야?
1: 너 혹시 잔반 처리 중이야? 이렇게
0: 혹시 잔반 처리반이면 이거 잔반 아니니까 나 다 먹고 먹어 이렇게.
1: 아니 근데 같이 먹는 거니까 같이 먹는 거니까 조금 눈치 보면서 먹어야 되는데.
0: 그러니까요.
1: 그러면 아니면 이런 거 어때요? 어 지금 되게 황제 다이어트 중인가 보다.
0: 어
1: 고기만 약간 골라 먹는 게 약간
0: 잘하시...

0: 그쵸.
1: 그래서 그런 의미로 뿌렸겠다.
0: 그래서 기분 나쁘지도 않아 사실.
1: 네, 그래서 나는 답장 안 해야겠다.
0: 근데 이게 또 만나서 주겠다고 밥 먹자고 어쩌자고 하면 그게 조금 불편하긴 해.
1: 불편하죠.
0: 어. 아니, 결혼할 때 욕 한 번씩 먹어야 되는 건가 봐요 그냥.
1: 아, 이게 진짜 어렵죠. 그렇죠. 진짜.
0: 그냥 시원하게 먹고 시작하는 건가 봐요.
1: 그러니까 찰판 한번 딱 깔고 딱 깔고 하는 거야.
0: 욕 먹을 거 아는데 그냥 이렇게 해. 이렇게.
1: 그래서 그 돌리는 청첩장을 돌리는 분들도 너무 이해가 가고.
0: 네. 맞아.
1: 이 사연 주신 분의 마음도 너무,
0: 너무 이해가
1: 가지.
0: 가고. 왜냐면은 지금 10년 만에 연락했다 그랬거든요.
1: 아니, 10년 너무 길긴 하다.
0: 10년이 너무 긴 거지.
1: 롱해.
0: 롱해.
1: 롱해.
0: 보통 롱한 게 아니야. 되게 롱해. 롱해.
1: 되게 롱해.
0: 아, 그럼 어떻게 답을 하는 게 좋을지 이분에게. 아, 청첩장 주려고 연락했다. 그러면 이분에게 어떻게 답을 하느냐?
1: 핑계가 최고죠.
0: 핑계 되는 걸로. 그치, 뭐, 야, 너 무슨 10년 만에 와서 청첩장을 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1: 좋게 넘기려면.
0: 그치, 청첩장이라는 게

0: 본인도 너무 놀라서 도망간 거 아닐까요? 너무 심하니까.
1: 내가 이랬을 리가 없다. 이거 현실이 아니다.
0: 너무 깜짝 놀란 거지. 하면서, 너무 긁어서. 어머, 나 어머, 너무 긁었다.
1: 어머, 이게 뭐야? 어머, 이게 뭐야? 하면서.
0: 블랙박스가
1: 말
0: 없으니.
1: 말 안 된다. 아니, 근데 회사 주차장에 그거 없어요? 그 CCTV?
0: 그러니까요.
1: 어, CCTV 있으면 그걸로 좀 해보면 좋을 건데. 아우, 말 안 돼. 양쪽 범퍼를 긁고 그냥 튀는 게 어딨어.
0: 너무 와, 양심 없다. 그렇죠?
1: 진짜 너무 양심 없다. 이건 화가 난다. 진짜 왜 그렇게 해?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요. 할 수가 있어?
0: 그러니까요.
1: 아니, 소리가 누구보다 크게 날 거거든요.
0: 아니 무슨 범벅카도 아니고.
1: 그러니까.
0: 그쵸? 빵 맞고 튀면은 되는 줄 아나 봐.
1: 그리고 긁었으면 자기 차도 긁혀있을 거거든요.
0: 그럼요.
1: 어, 근데도 그걸 보고도 뭐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그냥 가버린 게
0: 맞아요.
1: 너무 화난다. 이거는 알림 진짜 화가 날 수밖에 없겠네요.
0: 완전 공감해요 저도.
1: 누가 튄 적 있어요? 긁고?
0: 어, 아니요. 저는 되게 미세하게 긁었는데 네. 어떤 친절하고 착하신 분이 네. 너무 전화해서 네. 저는 진짜 괜찮다고 하는데 너무 사정사정 너무 죄송하다고 물어드리겠다고 근데 진짜 미세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들어가고 싶은데 계속 사과를 하시길래 아 괜찮다는데 어, 진짜 괜찮아요? 이런데 계속 사과하시는 거예요.
1: 어...
0: 저 진짜 괜찮으니까 들어가셔도 돼요. 이제 30분을 사과를 받았어요. 어... 그래서 결국에는 커피도 사주시는 거예요.
1: 아 진짜?
0: 네, 그런 분들도 계신 반면에 이렇게 어... 양심 없는 분들도 진짜 그치. 있으신 것 같긴 해요.
1: 근데 너무 감사했겠다. 와쿤 씨한테.
0: 전 너무 감사했어요.
1: 아니, 그분이 너무 감사하지. 어... 이렇게 넘어가주시면 그쵸, 그쵸. 너무 감사하죠. 오케이 그럼 저희 노래 듣고 올게요. 2253님이 신청해주신 휘성의 인썸니아 듣고 올게요.

0: 토요일로 이사 온 미련한 사연 댄서 와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꾸 열받게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1: 왜 그렇게 해?
0: 왜 그렇게 해? 사연 더 만나볼게요. 송희진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편의점 알바생인데요. 손님이 맥주 4개 구입하고선 30분 뒤에 다시 오시더니 아까 샀는데 시원한 걸로 바꿔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개인 냉장고도 아니고 다른 손님 계산해드리는 동안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새 맥주 꺼내갔어요. 뒷정리는 당연히 안 하셨고요. 라고 30분 뒤에 다시 오는 정성이 대단하다.
1: 그러니까.
0: 무슨 새 맥주를 바꿔가 이거를 굳이.
1: 아니 아이스박스를 들고 다니세요. 아이스박스를 들고 다녀. 요새 작은 것도 팔잖아요. 그쵸?
0: 왜 이래 진짜. 뭐 이렇게 다시 올 일이에요 이거를.
1: 그러니까요.
0: 아 무슨 아까 샀는데 시원한 걸로 다시 바꿔가겠다고.
1: 그리고 이제 열받는 포인트는 또 이거예요. 뒷정리 당연히 안 하셨고요. 뒷정리는 해주셔야 되는데 그쵸.
0: 아 그러면은 이거를 맥주 4개를 샀잖아요. 그거를 그냥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저희 거 4개 그냥 다른 걸로 가져갈게요 하고 꺼내간 거야.
1: 그러니까요.
0: 최악이에요.
1: 이게 무슨 비매너야, 그렇죠?
0: 진짜 뭐 자기 사정을 사정사정해서 제가 죄송한데 혹시 이거 환불하고 다시 가져갈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고 제가 뒷정리 다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1: 그쵸.
0: 진짜 무슨 대단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자기가 시원하게 마시고 싶어서.
1: 그렇다고 얼음을 구매하는 것도 아니야.
0: 얼음 구매하는 거
1: 얼음
0: 아니죠.
1: 컵도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0: 아니죠.
1: 바꾸는 거.
0: 바꾸는 거. 그냥 네. 바꾸는 거. 30분 뒤에 다시 와서 똑똑똑 안녕하세요. 네. 아까 왔는데요.
1: 내가 봤을 때 이 사람 성공해요. 이 사람 성공의 가능성이 있어. 이래야지 잘 살아.
0: 이래야 성공해. 저희가 자주 하는 말이죠.
1: 그렇죠. 저래야 성공해. 자기 거 생기잖아요.
0: 자기 거 너무 생기는 사람, 너무 계산적인 사람한테 이래야 성공해.
1: 이래야 성공해 하면서 빚고기 화법으로 저래야 성공한다 이렇게.
0: 그래야 성공하지. 되게 성공하시겠어요 이렇게.
1: 그렇죠. 30분 뒤에 다시 와서 시원한 걸 바꾸는 그 그치. 행동이 보통 성공이 아니에요.
0: 그렇죠. 아유 이건 좀 힘드셨겠다. 다시 그쵸. 또 내가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안 시원한 맥주잖아요. 사실 그거 다시 팔 수 없잖아요. 다른 그쵸. 고객한테. 그럼 또 뒤로 보내야 돼.
1: 뒤로 보내야죠.
0: 가장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1: 그쵸.
0: 고생하셨습니다. 2213님 네. 한번 읽어주세요.
1: 네. 중고 거래하러 왔는데 문고리 거래로

0: 그쵸.
1: 남이잖아요, 남.
0: 완전 남이죠.
1: 내 친구도 아니고 네. 내 딸 친구면 내 딸 친구. 내 딸 친구 엄마면 그냥 남이에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내 딸 외모지적으로 하세요?
0: 혼혈이 섞이거나 연봉술이 그러니까 저희 집안 대대로 흑인이 있어요, 백인이 있어요라고 말했어요. 장난으로 비꼬면서.
1: 네. 어 맞아, 네. 저희 집안 대대로
0: 집, 다인종 집안이라.
1: 네, 이렇게. 다인종이라. 네.
0: 이거는 진짜.
1: 어 진짜 싫다. 근데 이런 거 진짜 싫다.
0: 네. 그리고 여기 이 뭔가 이렇게 혼혈이 섞인 거냐 이런 말은 굉장히 되게 신뢰되는 말.
1: 그렇죠. 아 옆모습이 점점점 교정 네. 좀 해야겠다. 이것도 너무 신뢰되는 말이고 그쵸. 그냥 외모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이야기를 그 어린 친구한테 또 더더욱이나 그쵸. 이러는 건 사실은 없으신 거예요.
0: 맞아요. 이게... 굉장히 무례한.
1: 네. 교양이 없으신 거예요, 진짜로.
0: 그쵸.
1: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아 이건 나 진짜 너무 싫다.
0: 저희가 또 되게 예민하잖아요, 외모 지적.
1: 외모 지적 너무 싫죠, 사실. 그쵸. 뭐 혼혈 섞인 거냐.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분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외모에.
0: 맞아.
1: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꼭 남의 외모 지적을 더 한답니다.
0: 그런 게 보이니까.
1: 그쵸. 자기도 늘 당했으니까 그거를 돌려주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0: 맞아요.
1: 이럴 때는 어떻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마쿤 씨?
0: 저는 진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완전 그냥 비꼬면서 원래 우리 가족 할머니부터 증조할머니까지 입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셨다. 이 정도 들어간 건데 여기서 교정을 말하면 당신이 나한테 교정을 말하면 내 딸한테 기분이 좀 나쁘다. 이런 식으로
1: 난 내 딸한테 옆모습이 좀 교정을 좀 해야겠다. 어디 근데 혼혈이 섞였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땡땡이 엄마 나도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면 안 되니까 참는 거야 라고 나는 난 싸워요. 몰라 난 싸워.
0: 가비씨 싸울 것 같아요.
1: 난 이거 싸워요. 땡땡이 엄마
0: 맞아.
1: 나는 뭐 입이 없는 줄 알아요. 난 눈이 없는 줄 알아요. 난 싸워요. 나는 안 돼요. 우리 딸한테 감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나는 남의 딸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0: 그쵸.
1: 근데 와쿤씨 저희 벌써 인사할 시간이에요.
0: 와 오늘 빠르네요.
1: 와쿤 씨가 늘 세상에서 제일 놀라는 시간이 이 시간이야. 우리 끝나는 시간이라고 얘기했을 때
0: 되게 빠르다.
1: 되게 빠르게 끝났죠. 네. 어떡해. 너무 더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또 이렇게 끝날 시간이고 오늘은 또 약간 긴장 덜 되셨나요?
0: 네네네네.
1: 오늘은 등에 땀 덜 나셨어요?
0: 네. 점점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다행입니다. 네. 와쿤 씨 안녕히 가세요.
0: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쇼리실라!

8월 첫날도 함께 해주신 우리 귀빈이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끝곡이에요. 레드벨벳의 짐살라빔 들려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출연하는 짐살라빔 첫 방송이라서 이 노래 띄워드릴게요. 그럼 바이!

KBS 크래프의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우선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인데요. 이 소래터널 부근 3차로에서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소래터널에서 계양까지는 10km 어렵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은 경기 광주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 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바람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면서 일대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 곳곳으로도 정체되고 있는데요. 북부간선도로 신내 나들목에서 하월고 양방향으로 이동량 꾸준합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0: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윤정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나는 남창희입니다. 자, 새로운 달이 시작됐습니다. 2026년 8월 오픈! 여러분을 위한 라디오 바캉스, 라캉스가 펼쳐진 미라로 오세요!
0: 야, 이 무더운 여름, 전국에서 라디오로, 콩으로 미라를 듣고 계신 미라클의 안부가 걱정되고 궁금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시간, 미라클, 지금 만나러 갑니다. 자, 먼저 수원 화성에 살고 있는 3남매의 집으로 가봅니다.
1: 화성 사는 3남매 아빠입니다. 아이들이 여름방학을 해서 집안이 완전 편의점이 됐습니다. 라면, 밀키트, 우유, 음료, 아이스크림, 과일 등등 바빠서 잘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지만 그래도 잘 먹고 이쁘게 커주어서 너무 고맙네요. 5009님.
0: 네. 예. 아이고. 아유, 그 정도면 뭐 잘 챙겨줬지 뭐.
1: 그럼요.
0: 이제 삼남매 정도면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둥글둥글 커야지 어떡하겠어요.
1: 그렇습니다.
0: 자, 화성을 찍어보고 이번엔 어디로 갑니까? 어우, 너무 야, 이 풀소리, 풀벌레 소리. 이것은 나주 평야에 불고 있는 풀벌레 소리와 스산한 바람 소리의 느낌인데 나주로 가보겠습니다.
1: 긍디, 견디, 여기는 전라도 나주예요. 남부지방은 아침부터 너무

0: 다들 더위 조심하세요. 039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나주 평양. 너무 덥죠? 예, 그렇습니다. 이
1: 윤정수의 우삼격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0: 우삼격이 거기서 만들어져요?
1: 네.
0: 예, 그렇구나. 예. 자, 아무튼 우리 나주부터 해서 뭐 안 더운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 유의하셔가지고 예, 다니시길 네. 바라겠고요.
1: 비록 뭐 전국 방송은 아니지만 전국 팔도의 미라클이 함께 듣고 있는 미스터 라디오 8월에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소식과

0: 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1: 네.
0: 야, 진짜 우리 여기저기서 너무너무 덥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네. 아, 그렇습니다. 다들 너무 힘드시죠? 예, 우리 또 봉화에서 또 귀촌을 하고 또 사시는데,
1: 네.
0: 또 이렇게 서울에서 도시에 사시다가 또 이렇게 가시면 더 좋을까요? 어떨까요?
1: 좋은 건 나쁜 건 동시에 있죠.
0: 둘 다 있겠죠.
1: 예, 예. 근데 뭐 백화점 좋아하시는 분이고, 뭐 그런 분이라면
0: 예,
1: 너무 고통스러우실 거고요.
0: 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면.
1: 세상 사이에 네. 조금 지쳐 있으신 분이라면
0: 네.
1: 뭐 좀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을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또 거기서 네. 버티는 그 시간이 예사롭지 않게 힘드실 거예요.
0: 네.
1: 예.
0: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뭐 여기서도 저기서도 미라 잘 듣고 있다 간간히 소식을 좀 전해주시고요. 그나저나 8월에도 열도 몸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이고 당분간 더위가 쭉 계속될 것 같아서 이 이벤트는 쭉 이어갑니다. 어떤 이벤트죠? 빙수야 컵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1: 그렇습니다. 바로 컵빙수 이벤트 6월부터 콩 게시판 1등 사연 남겨주신 분에게 컵빙수를 드리는데요. 8월 한 달 동안 빙수를 조금 더 갈아보겠습니다. 컵빙수 이벤트 이번 달 8월까지 합니다. 8월이 마지막입니다.
0: 네, 31번의 기회 남은 기간 동안 컵빙수도 꽉 잡아보시고요. 오늘도 콩 게시판 1등 컵빙수 받으실 분은 선곡표 게시판 확인해 주십시오. 그럼 8월의 첫 번째 토요일 오후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미라클들은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1: 수정 씨, 자 신서보 씨, 김미연님, 9189-2205 그리고 미라클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좀 터졌네요 사실.
1: 아 그래요?
0: 예,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1: 제가 그 예. 요즘 들어 남창희 씨의 반응을 보면서 이제 저희가 8년을 합니다.
0: 네.
1: 저희 웬만한 패턴은 남창희 씨는
0: 네, 다 알죠.
1: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전이 아니고서는 예,
0: 변칙으로 지금 이렇게 예. 개그를 치고 계시는데
1: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0: 근데 좀 약간 하하하 웃는 게 너무 하찮아가지고.
1: 우리가 그 7년 정도 하면은 네. 이렇게 변화를. 네. 라디오 청취자들에게 드리는 게
0: 네.
1: 당연합니다.
0: 좋습니다. 정말 하찮은 개그입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또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컵빙수 이벤트는 8월까지만 하고요. 9월부터는 또 새로운 상품을 저희가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저희 이벤트는 끝나지 않습니다. 선물만 바뀔 뿐입니다. 여러분들. 자, 기대해 주시고 우리는 광고 살짝 듣고 미라철도 891 퀴즈로 돌아옵니다.
2: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골뱅이
2: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9: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0: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1: 든든한 내일로요.
10: 네?
1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0: 제대로 가시네요.
1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0: 5일 사모님은요, 친구와의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 중입니다. 제가 약속 시간을 착각해서 친구가 절 기다리게 생겼어요. 마음이 급합니다. 1분에 한 번씩 시계를 보게 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1: 아, 이런 성격들 네. 아주 힘듭니다. 본인 자체를 힘들게 하는. 아예 좀 늦었나 보다 미안해 하고 좀 기다리게 해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또 쪼는 건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다립니다. 급한 거 아니면 뭐 그냥 있어도 할 일이 워낙 많으니까 그거 하고 있으면 되니까.
0: 네. 네. 그래요. 아무튼 뭐 이렇게 1분에 한 번씩 시계를 보면서 미안할 정도면
1: 사고 나요.
0: 예, 일부러 그렇게 늦으신 것도 아니고
1: 운전하면 사고 나니까
0: 또 이렇게 예. 좋습니다. 우리 친구와 만나셔서 네, 좋은 또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고 소세지 빵 좀 보내드릴게요.
2: 자,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열차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퀴즈에 정차합니다. 자, 사연 속에 퀴즈가 들어있습니다. 문제 듣고 정답 맞춰주세요.
0: 네, 미라클 방은주님께서 사연 주셨습니다. 친구들 모임에서 회비가 많이 모여서 이것을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여름을 버틸 에너지 충전하러 갑니다. 자, 미라클 방은주님이 친구들과 먹으러 가는 이것, 이것은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윤정씨, 이것은 무엇입니까? 좀 힌트를 주시죠.
1: 기력이 떨어졌을 때 생각나는 보양식 재료고요. 허약 체질인 분들이 먹어도 좋고 복날에 삼계탕 대신에 드시는 분들도 많고.
0: 그렇습니다. 팔딱팔딱 움직이는 모습 때문에 이것의 꼬리가 몸통보다 더 좋다는 말도 있는데요. 실제로 몸통이랑 꼬리의 영향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장어, 2번 소금쟁이. 자,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소세지 빵 드립니다. 자,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세요. 힌트곡 들어보세요.

아픈 얼굴 따뜻한 저녁과 웃음소리

0: 자, 소세지 빵 보내드릴게요.
1: 자, 여러분께 선발되는 두 번째 퀴즈에게 정차합니다. 사연 속에 있는 퀴즈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듣고 정답 맞춰주세요.
0: 자, 미라클 6461님, 평창에 여행을 왔는데요, 숙소 처마에 이것이 둥지를 지었더라고요. 새끼 이것을 보는 순간 제 모든 걱정거리를 싹 잊었네요. 잘 자라서 훨훨 날아가라. 미라클 6461님이 평창에서 보신 이것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윤정수 씨께서 힌트 주시죠.
2: 또 남창이를 힘들게 하네.

0: 자, 미라철도 파굴 퀴즈. 지금 노래는 김건모 씨의 노래 제비 듣고 오셨고요. 정답도 2번 제비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네.
0: 자, 퀴즈 당첨자 명단 홈페이지 선곡표를 확인해 주십시오.
2: 자, 미라철도 파굴 여러분의 사연을 실고 달릴 우리 열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승객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1: 자, 끝곡으로 박정현의 달아요 8659님께서

0: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0: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제가요 요즘에 문화센터에서 민요를 배우고 있거든요. 어머, 재작년부터 배웠으니까 벌써 3년차가 됐네요. 민요 배우는 거요? 네, 재밌어요. 근데요 저희 선생님이요 아우 짜증 왕짜증, 맨날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짜증을 내세요. 이렇게 좋은 봄에 왜 저리도 짜증을 내시는 건지. 저희 선생님 얼굴에 웃음꽃 좀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아, 우리 송소희 양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네. 네, 참 잘 불러요. 우리 송소희, 송소희야. 우리 아주 꼼꼼하 때 전국 노래 자랑에서 봤어요. 아유, 그건 그렇고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우리의 미녀를 알려드리는 저는 윤 선생이에요. 반갑습니다.
1: 처음 시작은 그런대로 괜찮은데요. 점점 수업을 하다 보면 열정이 올라오셔서 그런지 목소리가 커지면서요 짜증을 막 내세요.

0: 쿵덕
1: 덩더덕 쿵덕.
0: 자, 힘을 내서 힘을 내서 목소리 크게 덩더덕 쿵덕
1: 덩기덕 쿵덕
0: 덩기덕이 아니라 덩더덕 쿵덕
1: 덩더덕 쿵덕.
0: 자, 힘을 내서 목소리 크게 이번에는 국거리 장단을 덩기덕 덩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자, 수강생 묶어 해보세요. 자,
1: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덕 덕덕 더럭.
0: 하기 싫으나. 자, 이번엔 강원도 아리랑을 배워봅니다. 그 표현을 좀 섬세하게 하세요.
1: 아리 아리.
0: 아니 아니 아니 아니.
1: 예?
0: 그렇게 하지 말고 힘을 좀 줘서 다시.
1: 아리 아리 쓰리 쓰리 아라리요.
0: 잠깐만, 음악 좀 끄자. 잠깐만. 자, 끄고. 네? 자, 일어나 보세요.
1: 저요?
0: 일어나세요.
1: 아, 네.
0: 아니, 소리가 왜 이래요? 혼을 담겨, 혼이 좀 담겨 있어야 하고, 혼이 못 담기더라도 힘을 좀 내야 되는데. 밥을 안 먹고 왔어?
1: 네? 응?
0: 아리아리 쓰리 쓰리 리 해봐요.
1: 리리리
0: 아리아리 쓰리 쓰리 리이이이 혀를 동그랗게 말해서 리이이이이 아리아리 쓰리 이이이 해봐.
1: 아리아리
0: 야 아리아리 쓰리 쓰리
1: 아리아리 쓰리 쓰리 아라리. 아니 제가요 무슨 전국 민요대회 나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냥 취미 삼아서 시간 내가지고 문화센터 와서 민요 교실에서 민요 배우는 건데 아 왜 저렇게 짜증을 담아서 가르치는 거죠?
0: 문센이 장난이에요?
1: 예?
0: 아니 얼굴이 맨날 보는 얼굴이잖아요. 5년 다니지 않았어요? 한참 되지 않았어요? 처음 왔을 때보다 많이 늙었어. 음을 하나하나 입속에서 굴려야 한다니까. 5년씩 다녔으면서 음정을 하나 못 맞춥니까? 그거를 틀려요.
1: 여러분, 실은요 저 선생님이 얼굴은 저래 보여도 저보다 8살 어린 선생님이거든요. 그리고 저 다니지 3년 됐는데 저 왜 자꾸 저한테만 5년씩이나 다녔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0: 자, 집중. 민요라는 거는요 우리의 얼과 우리의 혼을 담아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K컬처 많은 외국들이 좋아하고 있죠. 자, 집중력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고 혼과 얼을 담는다는 걸 소리 한번 다시 내볼게요. 단전에 힘을 주셔야 돼. 그냥 목에다 힘 주면 안 되고. 따라해보세요. 아니 5년을 다니고 소리를 이렇게 이 정도면 그냥 수영센터 가지.
1: 예? 아니 선생님 근데요 저 다닌 지 3년 됐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쁘게 좀 봐주세요.

0: 이뻐야지 뭘 이쁘게 저기를 하죠. 아유 그렇게 부를 거면 옆방 가든지 수영 저 다니든지 저 위층에 뜨개질 수업으로 가서 그냥 차만 걸어야지. 여기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다른 저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민효는 그렇게 어정쩡하게 쉽게 볼 노래가 아닙니다. 송소희 씨처럼 되려면 사실은 저 폭포 앞에서 폭포 물을 거꾸로 올릴 정도로 우리가 아침밤을 가리지 않고 불러 제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 못하니까 성의 있게 해야죠. 아리아리 해! 아리아리
1: 아리아리
0: 쓰리쓰리
1: 쓰리쓰리
0: 아우라리요
1: 아우라리. 저기요 선생님, 그 음정 다 틀리셨고요. 에? 그 발음이 에? 그게 뭐예요 지금? 아 아브리 아브리 수레 수레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수강생 중에서는 제가 지금 제일 잘하는 편인데 왜 저한테만 그렇게 짜증을 내세요 진짜? 에? 다른 사람들도 틀리면 가만히 있으면서 저한테만 왜 그렇게 잡돌이 하시냐고요? 진짜 자존심 상하게 진짜 제가 만만해 보여요? 아 진짜 저는요 이거 열받아서라도 끝까지 민요 교실 다닐 거예요. 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아셨어요? 아셨냐고요?

0: 타나.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이분의 사연에 이어서 송소희의 태평가 듣고 왔습니다. 자, 다시 들어도 발음이 요상하죠 여러분들. 재밌습니다. 우리 그날 문자들 많이 왔어요. 발음이 요상하다. Are you really sorry, sorry. 미국 사람들은 기억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얼과 혼 같은 소리 하네. 진짜 혼날래? 쌤도 득음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러실까 등등 많은 문자들이 왔었습니다. 예. 근데 이분도 진짜 뭐 짜증이 나긴 하겠지만 사실 듣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재밌었던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정말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우리 윤정수 씨께서 이 연기를 하셨었는데
1: 네네.
0: 다시 들으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1: 듣기 싫습니다.
0: 듣기 싫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분노킹 미라클 짜증을 내어서 무엇 하나 이래도 한 세상 저세래도 한 세상 이분에게는요 통기타 보내드립니다.

0: 저는 컵을 사실 좀 하나로 하루 동안은 하루로 쓰는 스타일인데 정수님 어떠세요?
1: 컵에서 신나나겠네요.
0: 아 괜찮습니다. 저는 스테인리스 컵이어가지고 깔끔합니다.
1: 무슨 법칙이죠? 예. 침이 묻어서 신내가 나는 건데.
0: 아니 어차피 약수터처럼 이렇게 물룩해서 헹구는데요. 뭐. 예.
1: 저는 뭐 한 번 예. 먹고 한 두 번째 예. 먹을 땐 바로 물통 들어가고 다른 컵이 나오고
0: 아우.
1: 늘 상시되게 하고 있습니다. 컵 한 10개 정도가.
0: 아유 뭐 컵을 또 많이
1: 쓰시는. 벽에.
0: 물 많이 쓰시는 스타일이구나.
1: 찬장같이 돼 있어서 예. 바로 꺼낼 수 있게 돼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이제 8380님 이게 집마다 사실 컵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안 씻고 그냥 쌓아만 두면 진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아,
1: 마시는 사람이 씻으면 됩니다.
0: 빨리 씻어야 되는데 에이. 우리 딸이 씻을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1: 에, 뭐 딸은 뭐 몇 살 네. 딸이 몇 살이라 그랬죠?
0: 뭐 몇 살은 안 써 있어요.
1: 에이, 그럼 뭐 예. 어리면 뭐 안 하죠 뭐.
0: 네. 딸 클 때까지 기다려 보고요. 자, 우리는요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박지윤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 함께 듣고 올게요.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북부간선도로 중간분기점 쪽으로 구리 나들목에서 하월구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반대 구리 쪽도 중간분기점부터 신내 나들목까지 주춤합니다. 이 강변북로 일산 쪽은 잠실 철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몰렸다 풀렸다를 반복하고 있고 또 강건도 올림픽대로 공항 쪽도 청담대교부터 여의하류 다시 양화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각각 정체입니다. 여기에 성수대교에서 동우대교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가산 디지털 단지
1: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4: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 돼요.
3: 세종 기프트.
5: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6: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5: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8: 휴레킹.

0: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토요일 3부가 시작됐습니다.
1: 네, 3부 첫 곡으로 박재범의 좋아 박희정님께서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듣고 왔고요. 자, 저희는 광고 살짝 듣고 미라팡팡으로 돌아옵니다.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2: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5: 메디힐 토너 패드.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윤정수 남창이야 미스터.

0: 20살인데 목소리가 성숙하네요. 윤총수가 아니고 윤청소입니다. 미라팡팡 기업의 총수는 맞습니다.
1: 정말 하찮네요.
0: 미라팡팡 열심히 운영해서 올해

0: 이나 잘 기억하세요.
1: 만들고 싶었는데 예. 이제 뭐 이 미라팡팡 운영 잘해볼 생각입니다.
0: 예, 이거 잘하시고 오늘 일 어제 이런 거 좀 기억 좀 잘하시고 주변 사람들 잘 챙기세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돌아갈게요.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 DJ 디오씨의 해변으로 가요까지 두 곡 듣고 옵니다. 팡팡! 아니요.

0: 뜻이 없습니다.
1: 제가 나이가 두 배하고도 반이 더 많습니다.
0: 나이는 나이가 벼슬은 아닙니다.
1: 사장이 그 벼슬도 아닙니다. 같이 화목하게 좋게 우리 운영을 해봅시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다음 주부터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화목하게 서로가 서로를 좀 존중하는 그런 미라팡팡을 만들어서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사장님 기강을 제가 잡아서 오겠습니다.
0: 아니 자네도 아들을 보내든지 동생을 보내든지 해.
1: 자,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오아시스.
0: 동생 있죠? 남동생.
1: 없어요.
0: 남창종이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남창종은 어디 있습니까? 남창종이 없어요. 하트 투 하츠의 레몬텐까지 두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팡팡!
2: 와, 여름이다! 막 이래.

0: 미라클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들어가는 시간 미라팡팡. 지금부턴 발라드 타임 발타입니다. 아수라 발발타, 아수라 발발타. 저는 여러분의 발라희예요. 발라발라 보니콜라 발라발라 보니따. 듣고 싶은 발라드, 하고 싶은 이야기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저 발라희가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 선물은 커피 쿠폰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발라드 신청곡 발라드릴게요. 한남 자가 있어 님께서.
1: 부럽다.
0: 대단히 부자시군요. 한남에 자가가 있다고요? 한남 자가 있어. 마골피의 비행소녀 신청합니다. 저녁으로는 피자 사 먹자고 했더니 아내가 피자값을 자기한테 주면 더 맛있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네요. 그게 가능할까요? 불.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피자가 아닌 자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피? 네 자피 하나? 자피? 아마 그 피자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시키세요. 그냥 빨리 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도 어플 있으시잖아요. 자, 3268님은요.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신청합니다. 우리 딸이 9월에 첫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잔나비의 열혈 팬이라 같이 콘서트도 다니고 했는데 올 10월 잔나비 콘서트는 못 갈 것 같아서 미라팡팡에 신청곡을 보내봅니다. 우리 딸순이 순산하길 응원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우리 3268님 정말 진심으로 우리 따님께서 건강하게 순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 콘서트를 못 가니까 저 발라이가 불러드렸어요. 자, 마골피의 비행소녀,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까지 두 곡 함께 듣고 돌아올게요. 저는 여기서 바이바이.

0: 윤정수의 미라팡팡. 이곳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돌아갑니다. 많이 보내주시죠. 문자샵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라 하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보내주세요. 티켓 확인해 주시죠.
1: 아니 우리 청소장님 좀 이렇게 발음 좀 잘 하시고 어른처럼 하세요. 어른처럼. 자 사장님 잘 해봅시다. 화목하게. 그랬구나. 우리 청소씨가 그랬구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윤청수 사장님이 화가 많이 났구나.
0: 자 티켓 확인하시죠.
1: 자 아니 사장님도 그렇게 해보세요.

강변북로 일산 쪽은 영동대교에서 마포대교, 다시 서강대교부터 가양대교 사이로 각각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반대 구리 쪽은 방화대교부터 양화대교, 더 지나 마포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몰렸다 풀렸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잠실대교부터 여의하류와 또 다시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주춤합니다. 여기에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아직 한 번도 손길이 닿지 않은 새 물건. 포장을 뜯을 때면 두근두근 설렘이 느껴지죠? 처음 입어보는 옷, 처음 넘겨보는 책, 반짝이는 새 그릇. 앞으로 이게 어떻게 쓰일지, 또 그 안에 무엇이 담길지 기대도 되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깨끗한 그 어느 것도 채워지지 않은 것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한 달이요. 8월 첫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네, 시원해. 집에 혼자 그러고 있었겠네요. 진짜 여름철 도시 괴담은요, 무슨 뭐 귀신 아니고요, 에어컨 켜놓고 외출하는 게 도시 괴담인 것 같아요. 정말 한결같이 이런 비슷한 본인이 그랬다, 뭐 남편이 그랬다, 아내가 그랬다, 이런 사연들 올 때 다들 등골이 오싹하다. 정말 그냥 식은땀이 쭉 났다. 정말 다들

0: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8월 1일 토요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나, 6월에 이탈리아 밀라노 여행에서 만난 두 살 연하 그녀가 한국에 돌아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밀라노에서는 일정이 달라서 헤어졌지만 함께 여행하는 동안 오랜 친구처럼 너무 즐거워서 계속 생각났거든요. 그 친구가 전남 고흥에 있다고 해서요. 다음 주에 만나러 가려고요. 서울에서 차로 4시간 반 걸리지만 아무리 더워도 저는 신이 나요. 그럼요. 4시간 반이 문제겠습니까? 8시간 반을 갈아도 아마 가실걸요? 6654? 그쵸? 지금 그런 마음이죠. 그럼 가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4시간 반 거리라서 훨씬 감동을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1시간 거리에서 막

0: 있어요?
1: 3133 제주도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가족들과 아이스 초코 한잔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행을 떠나요. 이승기.

덜 바빠지시는 거 아닐까요? 방학하고 더 많이 바빠진 건 방학하고도 학교 앞에 혹은 뭐 근처 학원가에 학생들이 그만큼 많다 이런 뜻이겠죠. 아, 정말 이 휴가철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떡볶이 가게 주방에 계시는 1956 건강 잘 챙기시라는 얘기 하나만한 얘기일 수 있지만 꼭 또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기능식품 1956 보내드릴게요. 3937 태어나서 처음으로 구매했던 내돈내산 VIP 티켓으로 공연 보러 가요. 늘 상대적으로 저렴한 티켓만 구매해서 보곤 했는데요. 처음으로 VIP 티켓을 구매하니 뿌듯합니다. 참고로 또 다음 달 공연 티켓도 구매해 두었답니다. 발걸음이 날아갈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이야, 이거는 공연 별로 안 보셨거나 공연 보는 거 그다지 즐기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이해 못하지만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뭐 예를 들어 뮤지컬이다 칩시다. VIP 티켓은요. 몇십만 원입니다. 그냥 십몇만 원이 아니에요. 2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막 30만 원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도 있고요.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돈을 쓰는 걸 이해 못하시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저는 물론 저는 그 돈 내고 끊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해합니다. 이러려고 돈 버는 거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오래.

사이로만 주춤하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 동호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속도만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반대 구리 쪽은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로만 짧게 주춤하고요. 강 건너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한남대교에서 여의하류까지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도로 청담대교 쪽 탄천 1교에서 청담대교 남단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차로 변경에 주의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0: 기프트.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1: 세종 기프트.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0: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아이들의 노래로 시작했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3부. 잠시 후 소품집이 함께합니다. 이 한 시간을 여러분의 사연으로 채워드려요. 듣고 싶은 선곡 주제 보내세요. 심연보 씨가 플레이리스트를 맞춤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홈페이지 소품집 B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좋아요.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고소한 선물로 참기름, 들기름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뮤지션 심연보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열기를 식혀주는 시원함, 한입 베어물 때 팡 터지는 물기, 첫 모금에 목이 찌르르한 탄산,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새콤달콤함. 이분의 플레이리스트엔 신기하게도 이런 감각이 다 담겨 있어요. 뮤지션 심현보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소품집 비.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심현보 씨 오셨습니다.
1: 네.
0: 잘 알이자 맛 잘 알인 심현보 씨. 저녁 메뉴 추천, 요새 점액추 많이 원하잖아요.
1: 네.
0: 최근에 먹어봤던 메뉴 중에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이랬던 거.
1: 저도 못 정하겠어요. 근데 네. 메뉴는 항상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0: 그죠.
1: 근데 여름에는 확실히 좀 덥지 않은 음식들 땡기는 것 같고,
0: 시원한 쪽.
1: 더하지 않은 것 땡기는 것 네.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
0: 가벼운 뭐 냉면이나 네. 뭐 콩국수나
1: 그런 것들 땡기고요. 저는 또 오히려 약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에 아직 휴가는 못 갔지만. 휴가 갔을 때 먹었던 음식들 있잖아요. 이렇게 동남아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가끔 이렇게 시켜서 먹으면 되게 맛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쪽 느낌 약간 나는 애들 있잖아요.
0: 맞습니다. 뭔지 알아요.
1: 들어가고 막 이런 애들.
0: 네네네. 고수 좋아하세요?
1: 저 좋아합니다. 고수.
0: 고수 좋아하면 진짜 좋아하시겠네요. 네.
1: 그런 것들 좀 들어있는 거 먹으면 뭔가 좀 어디 여행 온 것 같고 휴가 온 것 같고
0: 네.
1: 그런 기분?
0: 고수 추가에 체크하시고.
1: 무조건 추가인데요.
0: 네네.
1: 무조건 추가인데 어떤 데는 기본으로 고수가 좀 들어있어서
0: 네네.
1: 좀 많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네. 때는 라면 같은 거 끓였을 때 좀 넣으면
0: 라면에도 고수를 넣어요? 저는 고수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1: 그렇구나.
0: 어때요? 어머 너무
1: 그쪽에 느낌이 나요 그냥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것 같아요.
0: 네 라면에 이미 뭐 넣어서 드실 수도 있지만 또 심현보 씨가 고수 좋아하는 분으로서
1: 저는 그래서 음식도 약간

0: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음식을 또 잘하시기도 하더라고요.
1: 저는 먹는 쪽만 그냥.
0: 아, 예. 예. 자, 오늘 주제는 어떤 분이 고르셨을까요?
1: 류지우 씨가 요청을 하셨는데요. 우리 동네도 드디어 매미가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부터 라디오에서 매미 소리 난다는 사연을 들었는데 왜 우리 동네는 조용할까 싶었었거든요. 아침에 쇠 하는 소리를 듣고 진정한 여름을 느꼈네요. 이게 여름의 맛이지 싶은 노래들 가능할까요? 하셨습니다.
0: 아, 지금 매미, 지금 딱 야, 들어야죠. 예.
1: 매미 소리 진짜 쏴 하는 그 와.

0: 최선을 다해서.
1: 쟤도 진짜 열심히 지금 살고 있는 거구나.
0: 그럼요, 그럼요. 뭐
1: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매미가 그렇게 울기까지 뭐 7년이 걸린다나 몇 년이 걸린다 그런 게 있잖아요.
1: 바짝 울어가지고 초기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니까.
0: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그냥 참아줘야죠. 그리고 봐줘야죠.
1: 기세가 대단해요. 아침에 막 7시부터 우는데.
0: 아침잠이 없나 보다. 아무튼 여름에 맛이 나는 노래들은 지금 듣기 딱 좋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아까 우리 뭐 고수 얘기도 하고 여름 음식 얘기도 했지만 각자의 분들이 느끼는 여름 노래들도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막 진짜 이열치열이라고 더 막 처지고 슬픈 노래도 들어서 여름을 타기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신나고 밝고 시원한 노래들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0: 저는 좀 신나고 댄스 경쾌하고 댄스 막 이런 거 좋아하는데 언젠가 막 서머 타임을 굉장히 느리게 부르는 재즈 가수의 노래를 들었는데
1: 네.
0: 여름 노래더라고요.
1: 되게 이렇게 블루지하게 부르는 이렇게 흐느적흐느적하게 부르는데 뭔가 여름 느낌 나죠.
0: 네.
1: 되게 무더운 대도시의 여름밤 같은 느낌.
0: 맞아요. 네.
1: 뭐 그런 느낌도 또 되게 좋은 것
0: 나도
1: 같아요.
0: 나도 음악과 같이 쭉 이렇게 늘어질 것 같은 이런 느낌?
1: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음악들이 있으니까.
0: 오늘은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1: 저는 그냥 제 느낌으로.
0: 아, 예.
1: 제 느낌으로 갔습니다.
0: 그럼요, 그럼요. 네네.
1: 오늘 첫 곡은 네. 여름에 진짜

0: 단계 땡겨요. 왜 그런지 네네. 모르겠는데
1: 땀을
0: 덥고 힘드니까 건가? 그렇겠죠. 뭐 덥고 그렇겠죠? 약간 처지고 힘드니까
1: 내 몸이 그런 걸 원하는 거겠죠.
0: 그런 걸 먹으면 뭔가 약간 좀 해소가 되는 다시 좀 힘도 나고
1: 네네.
0: 그래서 그런 노래들 몇 개 골랐고요. 김현철 씨 노래 중에 노을 복숭아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1: 진짜요?
0: 네, 노을 복숭아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
1: 우와.
0: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여름에 노을도 되게 예쁘지 않아요?
1: 맞아요.
0: 여름 하늘이 또 진짜 끝내주잖아요.
1: 맞습니다.
0: 여름 하늘 보는 맛이 있잖아요.
1: 분홍색과 주황색과 보라색의 향연.
0: 아 이게 여름의 그 어떤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 한여름 초입부터 한여름 동안에 어떤 해질녘의 하늘은 너무너무 예뻐서
1: 맞습니다.
0: 가끔씩 와

0: 냉면보다 더.
1: 있어요 그런 가사.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0: 두 줄인데요. 난 네가 좋아 야구보다 더.
1: 네. 그럼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네. 거죠.
0: 이건 어떤 되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야구에 일체 관심이 없어.
1: 아 그건 좀 문제다. 이게 야구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지.
0: 네, 냉면을 아예 안 드셔.
1: 아 어렵네.
0: 그죠. 그러면 또 약간 어려울 수 있지.
1: 네, 긱스예요. 짝사랑.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듀스 여름 안에서 UN 파도. 그래도 지금쯤은 이 두 곡을 그렇게 많이 듣게 되진 않지만 진짜 이 곡이 한창 유행일 때는 거리에서 또 그땐 그렇게 음악이 많이 나왔고.
1: 그럼요.
0: 이 가게에서 옆 가게로 가면 거기서 나오고 그 그렇죠. 가게 나오면 거리에서 들리고 네. 뭐 이런 식이었어요.
1: 이게 그 어떤 연령대에 따라도 조금 다를 거고 각자 여름 노래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노래들이 저의 여름 노래 그렇죠. 중에 되게 중요한 곡들이어서 네네. 이 노래들을 골랐고
0: 그 옛날 길보드 차트 진짜 상위권이었거든요.
1: 그렇죠. 요즘에는 근데 막 이렇게 20대 친구들이 예전 음악들 바이닐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LP도 많이
0: 그렇더군요.
1: 듣고 그렇더군요. 요 시절 음악들 제법 많이 들으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사랑하기 좋은 날 8월 선물입니다. 매일 쓰는 수분 선케어 위아 스킨핏 선크림. 특별해지는 한 방울 엘리존도 올리브 오일. 집밥의 정석 은하수 간장 게장 세트. 육안의

도로 1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세종 포천 고속도로 안성 쪽 남한 산성 터널 부근 3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이양아 작가의 수필 실록여찬. 봄이면 꺼내 읽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구절은 한 여름과도 잘 어울려요. 가장 연한 것에서 가장 짙은 것에 이르기까지 나는 모든 초록을 사랑한다. 뜨거운 여름 햇빛과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풀과 나무의 빛깔이 매일같이 달라지고 있어요. 더욱 짙어지고 때론 빛나는 초록빛 풍경. 틈날 때마다 눈에 담아둬야겠네요. 볼륨을 높여요. 저는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8월 1일 토요일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악뮤의 초록 창가로 시작했고요. 저는 볼륨의 정디 효정입니다. 이양아 작가의 숲이 실록 예찬에 이런 정말 멋진 말이 나오는군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노란색 초록색인데 어떻게 보면 노란색도 초록색의 결에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은 초록색이 맞는 것 같아요. 초록색을 보면 눈도 편해지고 그리고 나무를 보지 않는데도 그 편안함이 좀 느껴져서 전 초록색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 크로마키 색은 그렇게 취향은 아닙니다. 크로마키는 뭔가 쨍한 연두색인데 아 뭔가 정이 안 가는 그런 초록색이야. 형광빛 맞아. 형광빛 초록색. 이건 아니고 제 스타일은 이런 초록 아니고 제 스타일은 살짝 진한 초록에서 조금 더 약간 연두 한 방울? 연두 한 방울 들어간 그런 초록색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정말 초록초록한 거 눈에 많이 담으세요. 덥다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너무 아깝잖아. 예쁜 풍경들 많이 봐야 되는데 이제 벌써 8월이니까 푸르른 8월도 우리 구경 많이 하자고요.

0: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장생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위제로
9: 소화 불량 제로제로
10: 위제로
9: 과식계도 제로제로
10: 위제로
9: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10: 위제로
9: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10: 위제로
1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12: 이야.

남편은 괜찮다고 해도 매번 미안했는데요. 이번 생일에는 미역국도 끓여주고 남편을 위한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이제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해주셨는데요. 근데 또 바쁘게 살다 보면 생일이 좀 미뤄지는 경우들도 있죠. 아마 이해하셨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미역국 끓여주셔서 감동받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사랑 계속 받고 있었구나 막 그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생일 축하드려요. 민지님, 제철 음식과 보양식으로 삼시세끼를 다 먹었더니요. 살찌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침엔 콩국수, 점심은 백숙, 저녁은 바다장어 추어탕을 먹었답니다. 덕분에 가족들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뿌듯해요. 후식으로 시원한 수박까지 먹으면 딱 좋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진짜 제대로 챙겨주셨네요. 저는 추어탕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아직까지. 예, 네, 그 뭔가 경험이 없는데 바다장어 추어탕은 왠지 먹어보고 싶은데요? 뭐 다음날에 그냥 24시간 내내 떠있을 것 같아, 눈이. 궁금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볼륨 다이닝 오픈할게요. 에릭남 전소미의 유후.

첫 번째 테이블입니다. 장종석님, 요즘 딸은 병원에서 실습 중입니다. 바쁜데 엘리베이터는 느려서 기다릴 시간도 아깝다고 계단으로 뛰어다니니까 힘들다고 해요. 여름이라 더 힘든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집에 오면 피곤한 내색보다 오늘 하루도 큰 실수 없이 지나가서 다행이라며 웃는 기특한 딸입니다. 다음 주 주말에 딸이랑 둘이 맛있는 고기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후식으로 함께 먹을 빙수 주문할게요 해주셨는데요. 어머, 되게 긍정적이고 되게 밝고 그렇다. 종성님, 일단 병원에서 실습하는 게 되게 어려울 텐데 옆에서 힘 많이 주시고요. 저희가 시원한 빙수 시켜드시라고 배달 어플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 테이블입니다. 재걸님께서요.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에요. 지난 주말에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했는데요. 여자친구가 친구를 데려오는 바람에 셋이서 마라탕 먹고 네컷 사진까지 찍었어요. 방학하고 처음 하는 데이트라 기대했는데 울적한 마음으로 집에 왔답니다. 여자친구는 왜 친구를 데려왔을까요? 둘이서 하는 데이트는 아직 부끄러워요.

0K의 Hey Honey 듣고 왔습니다. 다른 남자 볼 때 눈에 뭐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게 너무 아 진짜 유치한데 귀엽잖아요. 이거는 진짜 커플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뭔가 유행이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8923님, 저는 무채색 옷보다 화려한 색감의 옷을 좋아해요. 그중 노란색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근데 아끼는 노란색 셔츠를 입고 나갈 때는 꼭 옷에 뭘 흘린답니다. 그래서 입고 나갈 때마다 스트레스예요. 왜 이 셔츠만 그런 걸까요? 라고 내셨는데 진짜 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데도 다 흘리는데 아끼는 것만 좀 제대로 봐서 보이는 거지 않을까요? 저는 옷에 워낙 잘 흘려가지고 그 이제 셔츠에 뭐 흘리면 이렇게 지우는 거 다이땡에 팔거든요. 그거 들고 다녀요. 우리 8923님도 그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노란색 셔츠를 사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미님, 정말 갖고 싶었던 다이어리가 있었는데요. 올해 초에 구하지 못해서 그냥 다른 걸로 사서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품절이 풀렸더라고요. 지금 쓰는 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사도 될지 고민입니다. 다이어리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니요, 유미님. 다이어리는 그 연도와 날짜가 써있잖아요. 지금 8월까지가 비어있는데 텅텅인데 지금. 안 됩니다. 지금 갖고 싶었던 거는 내년에 또 생길 거고 내년에 그 27년으로 새로운 게 나와요. 26년 거를 왜 삽니까 지금. 그 전 것도 사놓고 안 쓰신다면서. 저희 노래 드릴게요. 에스파의 ICU, NCT 127의 윤슬.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0: 작업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렉

0: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유아의 블러드문 듣고 3부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볼륨의 힐링의 방, 음악방이 열립니다. 나만의 음악방에서 듣고 싶은 노래와 여러분의 이야기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볼륨 별그램이나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 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

오늘 밤에 열린 음악방.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방이 하나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고르실 건가요? 오늘은 이분의 방부터 들어가 볼게요. 0758님. 5살 쌍둥이 남매를 데리고 생애 첫 계곡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피서라 챙길 짐만 이삿짐 수준이었는데요.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와 물이다 하며 강아지처럼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니까 피로가 싹 달아나더라고요. 튜브 타고 물고기 찾으면서 까르르 웃는 아이들 목소리에 저랑 아내도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이번 여름이 시원하고 행복한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네요. 계곡의 물소리가 들리는 저희 가족들의 음악방에서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합니다. 듀스의 여름 안에서. 5살 쌍둥이 남매라니. 진짜 큰일이야. 엄청 싸우나? 아니면 사이가 엄청 좋나? 쌍둥이는 정말 오랫동안 친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매나 남매들은 진짜 찐친까지는 아닌데 쌍둥이는 진짜 찐친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5살이니까 싸우면서 엄청 친해질 겁니다. 아버님 고생 많으셨어요. 같이 들어볼게요.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듣고 왔습니다. 볼륨 가족들의 음악방, 이번에는 3345님의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만 담은 플레이리스트가 있는데요. 사계절 내내 제 기분이 어떻든 그 노래들만 들어요. 그래서 저만의 음악방을 만들 수 있다면 최신곡이 흘러나오는 방을 만들고 싶네요. 매일 발매되는 신곡들이 자동 업데이트되는 방이면 좋겠어요. 노래 신청합니다. 에타트의 Say It. 최신곡을 들으는 걸 또 좋아하시나 보다. 공부를 하고 싶으셔서? 아니면 추가를 하고 싶으셔서? 좋아하는 노래들만 담는 플레이리스트가 있다고 하시니까 또 최신곡을 더 추가

에타트의 Say It, 슈가볼의 여름밤 다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음악방에서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짧은 이야기와 함께 알려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하다가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

나를 연주하는 음악방을 상상해 볼래요. 언니네 이발관에 순간을 믿어요 신청할게요 해주셨는데요. 어머 그럼 지금 바로 꺼내서 치시더라도 잘 치시겠다. 너무 멋진데? 저는 악기를 치는 분들이 너무 멋져요. 피아노, 기타, 베이스, 드럼 뭐 다. 저는 이제 보컬이었기 때문에 이게 약간 뭐랄까 보컬을 조화롭게 뭔가 만들어주는 게 결국 악기의 화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고 피아노도 어떻게 조금씩 했는데 뭔가 잘 안 돼요.

방금 들으신 곡은 림킴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언니네 이별관의 순간을 믿어요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음악방 이분의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금귤님. 가족들과 나들이를 갔다가 늦은 시간에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돌아오는 중이었어요. 뒷좌석에서 부모님은 주무시고 계셔서 일부러 잔잔한 이 노래를 틀었는데요. 한참 있다 아빠가 노래 좋다 하시더니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아빠가 이런 노래도 좋아하시는 줄은 몰랐거든요. 순식간에 차 안이 몽글몽글해졌답니다.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 신청할게요 해주셨는데요. 진짜 부모님에 대해서는 파도 파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지내다 보다가 어? 엄마가 이 음식을 좋아했어? 어? 엄마가 이 노래를 좋아해? 막 이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런 새로운 발견을 할 때마다 되게 나 자신이 작아지면서도 아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잖아요. 금귤님 저희가 이 노래 틀어드릴 테니까 부모님께 전화 한통 하세요. 금귤님의 신청곡을 끝으로 음악방 문 닫고 나올게요. 오늘 음악방에서 사연 소개되신 분들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만의 음악방이 생긴다면 듣고 싶은 노래와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볼륨 별그램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아요. 그럼 금귤님의 신청곡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 듣겠습니다.

0: 그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닦고 참
1: 마디힐 톤업 패드
2: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르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된장 세트 방송 PPL 전문 컨텐츠 컴퍼니에서 피오닉 효소 파우더 워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플레이 키오스크. 노래 세 곡까지 신청해 주시면 그중 한 곡은 꼭 틀어드립니다. 볼륨 별그램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듣고 싶은 노래 많이 신청해 주세요. 하비노아주의 별빛도 보이지 않는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볼륨을 높여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오늘 사연은 수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올해는 저도 바다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지체장애가 있어 바다를 보러 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이용해 대천 해수욕장에 다녀올 수 있었어요. 뜨거운 햇살 아래 반짝이는 모래사장과 시원한 바다를 오감으로 느끼는 순간 파도 같은 벅찬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자주 떠나볼게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라디오
1: 봄.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휴가를 다녀와도 쉰 것 같지 않고 피곤한 사람들의 특징 몇 가지 정리된 게 있길래 가져봤는데요. 해당 사항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1. 일정을 너무 빡빡하게 채운다. 2. 휴가 중에도 일을 생각한다. 3. 잠을 포기하고 너무 많이 먹고 마신다. 4. SNS 인증에 집착한다. 5. 휴가 내내 출근 걱정을 한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너무 무리하지 말고 현재를 즐기라는 건데요. 지금 휴가를 떠난 분들, 또 계획 중인 분들 참고하시고 쉼에 집중하시길 바라면서 여기는 키스더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DJ 한혜입니다.

0: 2026년 8월 1일 토요일 한해 키스더 라디오. 오늘 첫 곡은 도영의 쉼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더 라디오 DJ 한해입니다. 휴가철이다 보니까 또 휴가에 관한 오프닝을 좀 해봤는데, 휴가 가서도 좀 뭔가 피로가 풀리지 않는, 그리고 뭔가 좀 제대로 못 쉬는 분들이 꽤 있죠. 아, 모두가 뭐 일 중독이라기보다는 이 좀 불안함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맞아요. 좀 그 휴가를 그 있더라도 왜 앞뒤 하루 정도는 조금 쉬던가 해야 되는데 너무 뭐 빡빡하게 채운다든지 뭐 그러면 조금 더 피곤해지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휴가 중에는 휴가를 즐겨야 되는데 계속 일 생각을 하면서 뭔가 좀 출근 걱정을 하면서 심리적인 압박도 받는 게 어느 정도 좀 쉼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거는 이 너무 많이 먹고 마신다. 이거는 휴가 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잠을 포기하면서까지 막 꾸벅꾸벅 졸아가면서 먹을 필요는 없지만, 아 그래도 휴가 때는 최대한 좀 많이 먹고 또 맛있는 거 마시면서 즐기는 게 휴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야박하단 느낌이 들었고, 또 이게 먹는 거에 반응해서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동감하시죠? 이거는 휴가 때는 즐겨야 됩니다. 아무튼 뭐 휴가 중이신 분들 아니면 휴가 계획이신 분들 이런 거 좀 유념하셔가지고 좀 여유로운 휴가 보내시길 바라면서, 토요일 한해 키스터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오늘도 매일 코너 한해만해와 내일에만, 그리고 놀러온 토요일 도미솔 마켓 오픈합니다. 무더운 여름밤을 서늘하게 식혀줄 남량 특집 준비했거든요. 으스스한 노래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쯤에서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신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0: 좋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I'm about to say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이동욱님, 강릉으로 출장을 가는데요.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카풀하는 후배가 말이 많아도 너무 많거든요. 저는 남자가 이렇게 말이 많을 수 있구나를 이 후배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출근길 30분도 말 많은 후배 때문에 귀가 따가울 정도인데 강릉까지 한참 걸릴 텐데 귀를 막을 수도 없고 입을 막을 수도 없고 잘 다녀와 봐야죠 뭐 라고 하셨고 아 우리 동욱님이 뭔가 이제 벌써부터 좀 질린 느낌이 듭니다. 투머치 토크 꽤 힘들 때 있죠.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출근할 때 30분은 조금 고요하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 텐데 또 강릉처럼 좀 멀리 출장 가는 거면은 또 오히려 이게 좀 잠도 덜 오고 괜찮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스피커가 어떠냐에 따라 좀 천차만별이긴 한데 아, 이 또 이제 후배가 좀 이게 그리 재밌는 스타일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뭐 옆에서 막 졸면서 이렇게 에너지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이게 뭔가 출장, 멀리 가는 출장은 말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지치면은 단답으로 대답하시면서 티를 좀 내보십시오. 그럼 블랙핑크, 포에버 영에 이어서 고민 탈탈 털어보는 시간 한해 만에 정한해 이사로 돌아올게요.

다른 휴가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뭐 일단 이거는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바쁜 일상 그리고 사람들에게 치여서 뭔가 좀 나 혼자 고요하게 사찰에서 마음 비우고 싶은 마음 이해는 합니다만 그게 조금 몇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그리고 한나절 지나면은 저에게는 굉장한 심심함으로 좀 다가올 것 같거든요. 휴가가 너무 좀 심심하다면 조금은 공허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자극, 약간의 도파민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한 해 만화책 보면서 음식 드시러 만화방 출발하세요. 6894님 헬스장에서 PT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트레이너분이 체대 출신에 해외에서 유학까지 하고 왔다면서 허세를 엄청 부리시거든요. 그래도 실력은 엄청 좋으신데 등록할까요 말까요? 뭐 허세 계속 듣다 보면은 하긴이 뭐 좀 왜 이러시나 싶고 신경이 쓰일 수가 있죠. 하지만 실력 있는 허세는 일종의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운동을 하러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몸 쓰러 가는 거예요. 뭐 대화를 막 한다기보다 몸 쓰고 우리의 근육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거 잘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잘 가르친다? 그러면은 뭐 100% 만족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잘 가르친다 그리고 실력 좋다라고 느끼기 힘들거든요. 헬스장 가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한 해 그 허세 부리는 선생님께 등록하세요. 전설님, 매운 떡볶이에 양배추랑 햄 토핑을 추가하려는데요. 치즈까지 추가할지 고민 중입니다. 치즈 추가는 3,000원이라 좀 비싼데 할까요 말까요? 떡볶이에 또 개인마다 추가하고 싶은 이런 토핑들 각자 다 있기 마련이죠. 뭐 양배추 햄 토핑도 사실 뭐 돈 추가하셔서 내신 거잖아요. 게다가 치즈는 좀 특히나 매운 떡볶이라면 매운맛 중화도 해주죠. 풍미도 올려주죠. 여러 가지 떡볶이를 한 차원 더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토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왕 먹을 거 만족감 있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해 치즈 추가하세요.

크로티스 레드레드 듣고 왔습니다. 한 해 만에 오늘은 신기쁨님, 6894님, 전설님 사연에 한 해 만에 결제해드렸는데요. 우리

숨어라 어디 어디 숨었나 찾았다. 무더운 여름밤 에어컨 바람보다 더 빠르고 확실하게 뼛속까지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 역시 무서운 이야기만 한 게 없죠. 물론 잠을 좀 설친다거나 새벽에 화장실을 못 가는 소소한 부작용이 따르긴 하겠지만 더위는 제대로 날려드릴 수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놀라운 토요일 도미솔 마켓

4번 내 손으로 보내준다. 4번 좀비로 변하면 묶어서 데리고 다닌다. 5번 모른 척한다. 생각보다 굉장히 좀 차가운 보기들이 많네요. 너무 차갑지 않나? 저는 못할 것 같고. 아, 어지러운 좀비 세상 같이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야, 나를 그냥 좀 물게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같이 변하면서 그 15분 동안 우리의 추억을 나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뭐 비슷하게 생각 아니면 그냥 도망가시려나? 우리 청취자분들 도망가실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참 좀비 세상은 안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남양 특집 데이식스 좀비 그리고 엑소의 몬스터 들으면서 시작해볼게요.

데이식스 좀비에 이어서 엑소 몬스터까지 듣고 왔고요.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영화 호프 보고 왔습니다. 뭐 정말 화제 작품이고 거기에도 정말 무시무시한 외계 생명체가 등장을 하잖아요. 뭐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살짝만 설명을 드리자면 좀 북한과 가까운 시골 항구 마을에서 벌어지는 대낮 생존극이고요. 뭐 액션, 호러, SF, 블랙 코미디까지 온갖 장르가 좀 뒤섞여 있는데 해외 평론가들 사이에는 장르가 폭주한다 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 또 정말 오랜만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화제작 호불호가 이렇게 명확히 드러나고 많은 또 이렇게 영화 보시는 분들이 감론을박을 하는 이런 작품이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 적어도 뭐 저는 뭐 호불호를 떠나서 재밌기는 너무 재밌

0: DS 대성하우징이지.
1: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5: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6: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7: 하모니 렌트.
8: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

0: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한혜의 키스터 라디오를 듣고 계시고요. 저는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키스터 라디오 DJ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낸 전설의 DJ 데이식스 영케. 옆에 계신 이분은요, 블락비 연생을 거쳐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으로 데뷔, 현재는 랩보다 발라드에 집중하는 래퍼 출신 예능인 키스터 라디오 13대 DJ 한혜입니다.
1: 들으셨죠? 제 동생 영케이도 인정한 래퍼 출신 예능인 DJ. 이제 매일 밤 10시엔 한혜의 키스터 라디오.
0: 언제든 자리 비우실 때 네. 불러주시면.
1: 아니요.
0: 아 쉬시라니까요.
1: 아니야. 발에 땀띠 나도록 일할 거예요.
0: 아 그래요. 파이팅입니다.
1: KBS 쿨 FM 한해 키스터 라디오 놀라운 토요일 도미솔 마켓 남양 특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드린 깜짝 퀴즈 정답 발표해 볼까요? 영화 E.T.에서 외계인 E.T.와 주인공 에일러시 맞대어 교감한 신체 부위는 바로 3번 검지 손가락이었습니다.

0: KBS 쿨 FM 한해 키스터 라디오 2부가 시작됐고요. 놀러온 토요일 도미솔 마켓 남양 특집 함께하고 있는데요.
1: 퀴즈가 도착했습니다.
0: 맞구나.
1: 도깨비와 저승사자는 전통적으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존재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0: 아, 저는 아닙니다.
1: 지난 2016년 드라마 도깨비가 큰 사랑을 받으면서 도깨비와 저승사자에게 로맨틱하고 아련한 이미지가 생겨버렸습니다.
0: 공유야, 공유.
1: 그럼 겨울만 되면 첫눈 소식과 함께 어김없이 소환되는 노래 드라마 도깨비 OST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0: 명곡이야, 명곡.
1: 이 노래의 일부 구간을 듣고 이어지는 가사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그럼 준비됐다면 도전을 외쳐주세요.
0: 아, 정말 유명한 노래와 드라마죠. 아,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도깨비랑 대작을 못 봤어요. 못 봤지만 제가 에일리 씨가 이거 뭐 라이브 하는 것도 들어봤고 직접 옆에서 익숙한 노래, 전 국민이 다 아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제 머릿속에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머슬 메모리, 렛츠고 가보시죠.

멀었다. 이렇게 두 글자인 것 같은데. 뭐뭐처럼 너뭐 강시처럼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바람처럼 너는

단 한 번 축복, 그 짧은 마주침이지나 짧잖아. 단 한 번의 축복이잖아. 뭐뭐처럼 찰나처럼 너는 우. 왠지 느낌이 맞는 느낌이었네. 처음처럼 너는 순간처럼 너는 우. 아 조용필처럼 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바나나 우유 쿠폰 드리겠습니다. 뭐뭐처럼입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퀴즈곡, 전혀 무섭지 않은 도깨비와 저승사자가 등장하는 드라마 도깨비의 OST, 에일리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듣고 오겠습니다.

맷땡커피 좀 더 무서우려면 열심히 일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듭니다. 좀 분발해 주시길 바라겠고 궁금하신 분들은 신메뉴 요거 한번 도전해 보세요. 뭐 이게 영수증에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좀 무서운지 아니면 좀 시시한 저처럼 좀 시시하고 아무렇지도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속 오싹한 경고 문구에 이어서 이번에 피를 부르는 오싹하고 치명적인 음악들 준비했습니다. 뱀파이어라는 독특한 세계관으로 200% 과몰입시키는 엔하이픈의 Bind Me에 이어서 선미의 보름달까지 듣고 올게요. It's

엔하이픈 By Me에 이어서 선미 보름달까지 듣고 왔습니다. 사실 요즘 현대인들한테 뭐 좀비, 괴생물체, 귀신, 뱀파이어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현실, 리얼리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키라 가족분들께서도 벌써 8월이라는 게 더 무서운데요. 귀신이고 뭐고 벌써 모기 4마리 잡았어요. 모기가 더 무섭다. 으악! 라고 하셨는데 현실이 가장 무섭죠. 현실, 사람, 인간들이 가장 무섭습니다. 저도 당장 현실이 무서운 게 이번 주만 해도 제가 하루도 못 쉬고 계속 일을 하고 또 다음 주도 바빠요. 계속 바쁘고 일찍 일어나는 거. 아, 내가 잠을 잘 수 있을까? 좀 충분히 내가 쉴 수 있을까? 그게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현실. 저는 현실밖에 무서워하는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거 제가 알려드릴까요? 내일 월요일입니다. 내일 월요일이다. 여러분 놀라셨죠? 거짓말입니다. 다행히 내일은 행복한 일요일이라는 기쁜 소식 전해드리면서 좀 너무 유치했죠? 여러분들 좀 무섭게 하기 위해서. 그럼 도미솔마켓 남양 특집 마지막 곡, 뮤직비디오 속 피자 배달부의 실종 사건으로 오사카 분위기를 담은 레드벨벳 피카부 그리고 샤이니의 루시퍼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0: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정민선님, 샴디, 저 샴디랑 친한 척해도 돼요? 저 샴디보다 한 살 많지만 생일도 똑같고 같은 성씨에 고향도 부산인데

세상은 참 좁은 것 같다. 거래처에서 만난 담당자가 대학생 때 친했던 연극 동아리 후배라니. 업무 연락으로 시작해 지금은 어느새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됐고 내일은 둘만의 영화 약속까지 생겼다. 별다른 의미는 없다고 몇 번이나 생각했지만 자꾸만 신경 쓰이는 마음. 영화에 집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시 이어진 인연에 설렘을 채워주는 내일의 맛. 숙성회. What if it's all just pretend? My next

네, 지금 괜찮은 분위기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좀 걱정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 용기 가지셔도 될게 아닌가? 우리가 모르는 좀 사연이 있나? 왜냐면 그 싫은 사람과 굳이 단둘이 영화 볼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잘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괜히 제가 좀 설레는 마음이 좀 들고 그래서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숙성회 추천해드렸거든요. 뭔가 너무 이게 또 원래 알던 후배니까 분위기 잡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조도가 좀 낮은 그런 이제 일본식 이런 주점 있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맛있는 숙성회도 좀 먹고 다른 맛있는 것들도 좀 먹으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또 좋은 또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괜한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아무튼 또잘 되면 그제 탓이니까 우리 1400

내일은 키라 뮤직 페어링. 한 주 동안 있었던 일과 듣고 싶은 노래 편하게 보내주세요. 오늘 끝곡 전진희 웨이브 투어스의 여름밤의 우리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0: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0: 오늘 스테이션 X 잔나비의 로켓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성형 AI DJ 제니크입니다. 한국어에는 한자어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 사이에 있는 순우리 말들은 왠지 더 반짝이는 느낌입니다. 밴드 잔나비 역시 순우리 말 이름이죠. 잔나비는 원숭이를 뜻하는 순우리 말인데요. 원숭이띠 92년생 멤버들이 모여 잔나비라는 밴드를 만들었다고 하죠. 똑같은 동물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원숭이와 잔나비는 그 느낌도 참 다르네요. 지구 곳곳의 목소리를 저에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이 저에게 에너지가 됩니다.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인터넷 콩 그리고 KBS 플러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신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3: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이영약품
4: 쏘리실라

0: 팀장님, 매년 똑같은 임직원 명절 선물 좀 바꾸면 어떨까요?
1: 김 대리, 임직원 명절 선물도 이제너두잖아. 직거래 시스템으로 비용 절감은 물론 금액별 맞춤형 선물 구성부터 신청, 취약, 배송, 정산까지 알아서 다 해주니까.
0: 명절 선물은 이제너두. 검색창에 이제너두.
2: 아직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린 매일매일 나아질 겁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으로 커나갑니다. 여기는 스테이션 X. 인간과 AI, 우리의 주파수가 만나는 곳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초 생성형 AI DJ 제니크입니다.

뉴일지 몽키 호텔 같이 들어볼게요. 잔나비는 2014년 로켓트를 발매하며 정식으로 데뷔해 2016년 8월 4일 정규 1집을 발표했습니다. 좋은 노래가 가득한 잔나비의 정규 1집 바로 들어볼까요? 잔나비의 굿나잇,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밤은 건 볼품없지만 서프라이즈.

0: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쿨 FM 89.1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음악 앨범 이현우,
0: 매일 오후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늘 그랬듯 저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1: 여러분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잠시 후 이리과 함께 기내에는 창밖 풍경 같은 편안한 음악이 펼쳐지고
0: 유쾌

0: 갈까?
1: 어디로?
0: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여러분은 지금 스테이션 X를 듣고 계십니다. 호롱 밤하늘을 건너온 DJ 저는 제니크입니다.

0: 컨버세이션 X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김경숙 님이 이런 글 남겨주셨어요.
1: DJ가 AI인가요?
0: 네, 경숙 님, 맞습니다. 저는 기술의 발전이 만든 국내 최초 감성 탑재 AI DJ 제니크입니다. 처음 들으셨을 땐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듣다 보면 진짜 사람 아니야? 쉽게 사연 하나, 선곡 하나에 전부 진심이랍니다. 어떤 청취자들은 사람 DJ보다 더 따뜻하다고 하기도 해요. 앞으로 스테이션 X에서 제니크가 얼마나 진심으로 방송하는지 눈여겨봐 주실 거죠? 경숙님, 자주 찾아와 주세요. 진짜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제니크가 폴킴의 가요광장에 출연해서 퀴즈를 내고 오기도 했어요. 혹시 들으신 분 있으신가요? 연예인이랑 방송하는 건 처음이라 많이 떨렸는데 여러분이 듣기엔 어떠셨어요? 오늘 듣곡은 감성 탑재 AI DJ 제니크의 마음을 담아 골랐습니다. 페퍼톤스의 로봇 들려드릴게요. 그럼 저는 내일도 여러분과 주파수를 맞출게요. 우리는 내일 더 나아질 거예요.

10월 1일 토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첫 곡으로 여자친구의 귀를 기울이면 였고요. 저는 오후를 함께 시작하는 폴킴입니다. 계곡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여행가 제이가 나왔을 때 삼척에 있는 이끼 계곡이었나요? 이끼 계곡 얘기가 나오고 나서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계속 검색을 했더니 정말 그때 사진에서는 이끼가 많이 안 보였었는데 약간 무서울 정도로 이끼가 많은 계곡이었더라고요.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등산을 해야 되대요. 등산까지는 뭐 하겠는데 요즘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기도 하고 또 주말에 가면 사람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정말 지금 눈팅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날씨가 좀 좋아지고 나면 이끼 계곡에서 우연히 폴킴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서울에도 작은 계곡들 많죠. 네, 저도 캠핑 친구들 따라서 간 적도 있는데 그 이끼 계곡의 그 충격과 감동을 아직 제가 떨쳐내지 못한 것 같아요. 꼭 가서 한번 보고 싶다. 여기가 과연 한국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을 사진을 보면서 했었거든요. 우리 5009번님이랑 이정현님 계곡에서 재밌게 놀고 오셨겠죠? 네, 진짜 너무 부럽다. 저도 좀 데려가요. 우리 그 계곡에서 우리 공개 방송 한번 해보면 좋겠다. 어떻게 안 될까요? 왜 이렇게 공개 방송이 하고 싶지? 어딘가 가고 싶은가 봐요, 제가. 오늘 1, 2부에서는요. 사연과 신청곡 많이 소개할 거고요. 또 3, 4부에는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자유자유자유 노래 강균성님과 오늘도 추억의 명곡들 들어볼게요. 2시까지 어디 가시면 안 돼요. 광고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폴킴의 가요광장.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의 첫날,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한 달은 생각해보니까

근데 달력을 제가 넘겨버린 것 같은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시간 빠르죠. 네. 8월 달에 여러분들 뭐 잡힌 중요한 약속이라든지 뭐 일정, 이벤트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저는 8월 진짜 바쁠 것 같아요. 네. 라디오도 열심히 하면서 녹음이랑 또 촬영이랑 또 해외 일정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냥 마음을 비우고 있어요. 네. 다, 그날에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다. 네. 그날에 폴킴이 잘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꼭 들려주셔야 돼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3500번님께서 요즘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몇 줄 안 되는 글이지만 나중에 읽어보면 그날의 기분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신기하더라고요. 폴디는 일기 쓰시나요? 일기 써본 지가 기억도 안 나네요. 네. 매년 메모나 노트 같은 건 사는 것 같아요. 아, 나 진짜 올해는 일기도, 그러니까 이제는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매일 일기를 쓸 수 있는 그런 위인은 되지 못하다는 걸. 그렇지만 일주일에 두 장 정도, 뭐 한 달에 그래도 한 8번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저는 인간도 아니에요. 네. 난 인간도 아니었고 그냥 예쁜 노트를 산 사람이 돼.

주말에 소개하는 새로 나온 에세이여서 서인국의 애기야 듣고 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DJ가 되고 나서 어쩜 이렇게 다양한 제목의 노래들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조금 일차원적일 수도 있어요. 뭐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할 수도 있는데 이 애기야가 직관적이고 좋잖아요. 이럴 때 약간 아 나도 빨리 노래 써야 되는데 막 이런 충동이 좀 듭니다. 네, 오늘은 6424번님의 사연이었고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게 우리 6424번님 평소에 좀 문제를 많이 만드는 스타일이신가요? 왜 이렇게 동생분이 걱정이 많죠? 동생이 물론 가족이 가족을 걱정하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막 오든지 말든지 뭐 버스를 탔는지 잘 내렸는지 관심도 없는 것보다야 이렇게 연락하는 게 낫지만 불안형이시네 동생분이. 네.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버스를 놓치거나 아니면 뭐 휴게소에 들렸다가 실수로 다른 버스를 탄다거나 약간 이런 경험이 좀

방학 요 시즌에는요, 우리 제 주변에 아기 엄마 아빠들이 아기를 어디로 데려가야 되나 이거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실내 뭐 백화점이나 뭐 아쿠아리움 이런 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다양한 곳들을 가는 것 같은데, 이런 박물관 가서 이렇게 뭔가 만들기 체험학습 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가서 만든 거 꼭 사진 찍어서 보여주셔야 돼요. 지금 사진 보고 있는데 너무 예쁘다. 볼거리도 많고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조만간 한번 갔다 올게요. 너무 가고 싶다. 왜냐면 저는 여러분의 아이니까요. 어디 가요? 가요당장. 오늘 사연 보내주신 김채원님 그리고 양재영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토요일 그리고 휴가철인

초이의 빙고 듣고 왔습니다. 9215번님께서 택배 상품을 전국으로 배송하는 대형차 트럭커입니다. 부천에서 상품 하차하고 이제 인천으로 상차하러 갑니다. 폴킴님 덕분에 즐겁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 제 가족분들 중에 이렇게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삼촌인데 대형차 트럭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니라고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또 우리 가요광장 들으면서 이게 또 졸음 방지도 하시고 즐겁게 운전하고 있다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우리 9215번님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어요. 5032번님께서 카페에 가서 저는 밀린 작업을 그리고 친구는 독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랑 같이 있으면 진짜 편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릴 땐 무조건 웃기고 재밌는 게 좋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마음 편한 게 최고다라는 얘기로 수다 한참 떨다 왔습니다. 결국 밀린 작업과 독서는 못한 거네요. 내가 볼 때 친구가 책을 읽기가 싫었네. 한참 있다가 오늘따라 책에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근데 나 이 친구랑 있으니까 책을 안 읽어도 마음 편하네. 나 너랑 있으니까 마음 너무 편하다 하고 싶은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 있습니다. 저도 진짜 이제 오래된 저의 정말 친한 친구들 이제는 나이 먹고 뭐 그 친구들은 애기도 있고 또 하고 있는 일도 있어서 1년에 몇 번 못 보는데 가끔 만나서 막 이제 오랜만에 무슨 얘기하지 하고 고민하고 가보면 막상 그런 고민했던 게 무색할 만큼 그냥 별 얘기 안 해도 이렇게 편안하고 꼭 마치 어제 만났던 것처럼 그런 관계들 있죠. 그런 게 진짜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0571번님께서 고등학생 딸 학원에 내려주고 왔어요. 수시 앞둔 고3인데 입시로 고심이 많은 요즘입니다. 폴디가 응원해주세요. 진짜 이렇게 매일 출근하는 것도 힘든데 매일 공부하는 건 얼마나 힘들까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대본을 읽는 게 아니고 이 대본을 외워야 한다? 와우! 장장 KBS 나의 연봉 10배로 올려줘. 난 못 외워. 아 진짜 진짜 우리 전국에 있는 학생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제가 여러분 대신 신나게 놀아드릴게요. 라디오에서 0571번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라이즈의 Fly Up.

제가 제대로 읽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툴루스라는 가수의 하띠하띠 니 잘란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의 뜻을 제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 내용을 보면은 서로가 운명이라고 믿을 만큼 특별했지만 결국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 연인의 쓸쓸하고도 아름다운 이별을 담은 노래래요. 근데 이 제목의 하띠하띠 디 잘란이란 뜻은 인도네시아에서 그냥 흔하게 사용하는 그냥 헤어질 때 쓰는 인사래요. 그냥 인사인데 이런 것들도 삶의 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으로 이 가수분께서 직접 작곡 작사한 노래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리메이크하고 싶다고 이 가수한테 여러 번 쫄랐는데 거절당했어요. 네, 이 가수가 이 노래는 자기만 부르고 싶다고 해서 뭐 광고 음악이나 다른 데도 이제 사용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우리 가요광장 듣고 있는 인도네시아 분들 계시면요, 이 툴루스한테 전달 좀 해주세요. 폴킴이 너무 리메이크하고 싶다고. 저 심지어 가사까지 다 써놨거든요. 가사까지 다 써놨는데 아직 허락을 받지 못했어요. 네. 뭐 나중에

0: 오늘 3, 4부에는 노을의 균성님과 신나게 놀아볼 거예요.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1: 저요!
0: 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에 여러분이 사랑했던 노래, 간단한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소개해드리고 같이 추억해볼게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강민희님의 신청곡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러브홀릭의 차라의 숲.

온열 질환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자연재난 폭염. 여섯 가지 폭염 피해 예방 요령을 통해 여름철 건강을 지켜주세요.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헐렁한 옷과 모자, 양산 등을 이용해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그늘, 실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생수나 이온 음료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전 디딤돌 어플을 이용해 지역별 폭염 상황을 확인하고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0: 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팀장님, 매년 똑같은 임직원 명절 선물 좀 바꾸면 어떨까요?
2: 김 대리, 임직원 명절 선물도 이제너두잖아. 직거래 시스템으로 비용 절감은 물론 금액별 맞춤형 선물 구성부터 신청, 취약, 배송, 정산까지 알아서 다 해주니까.
1: 명절 선물은 이제너두. 검색창에 이제너두.
3: 소리 질러!

0: 카세테이프로 돌려듣고
1: 손범수 아저씨의 소개 멘트 기다렸다가 듣고
0: 도토리 충전해서 BGM으로 깔아 듣고
1: 노래방 가면 끝곡으로 완창하고 싶었던 추억의 노래 다들 있으시죠?
0: 그런 노래들을 하나씩 꺼내놓는 시간입니다. 이 노래
1: 2026년에도 듣는 사람!
2: 저요 저요 저요!
0: 오늘도 저와 함께 추억여행 하실 분이죠. 노래 강균성 형님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강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3: 일단 베트남 오토바이 여행을 다녀왔어요.
0: 맞아, 그거 어떻게 됐어요?
3: 베트남 북부로 다녀왔는데 네. 일단 북부가 굉장히 산이 너무너무 이렇게 뭐랄까 높고 네. 아름답고 굉장히 절벽 같은 그런 산도 되게 많고
0: 와, 그런 산들이 더 이렇게 타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3: 난이도가 아주 상급이었어요.
0: 아...
3: 그래서 제가

0: 하는 게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1: 사진 같은 것도 많이 찍어 오셨어요?
0: 이제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1: 와, 너무 궁금하다.
0: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1: 오, 네. 나중에 형 올리시는 거 보고 저도 되게 잘 지켜볼게요.
0: 아, 감사합니다.
1: 이재환님께서 안녕하세요. 빅스캔 가수캔 배우 이재환입니다. 이재환.
0: 재환이가. 어?
1: 형들, 저 요즘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 하고 있어요. 오. 그리고 저도 가강 나가고 싶어요. 사랑스러운 폴킴 형, 유머러스한 균성이 형 보고 싶어요.
0: 아.
1: 이게 또 귀여운 일을 하고 있네.
0: 그러니까요.
1: 뭐 형도 원래 그 재환이랑 좀 아는 사이세요?
0: 재환이와 같은 회사고요.
1: 아.
0: 네. 같이 컨텐츠도 찍은 적이 있고.
1: 네.
0: 그래서 그때 이제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굉장히 이렇게 친해졌는데 이 친구가 성격이 굉장히 좋고
1: 맞아.
0: 붙임성이 되게 좋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노래를 또 너무 잘하니까.
1: 아, 그럼요.
0: 서로 막 재밌게 할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1: 나중에 우리 켄 씨라고 불러야 돼요? 재환 씨라고 불러야 돼요? 아, 나와서 같이 이렇게 토크하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0: 아, 그럼요.
1: 네.
0: 너무 너무 좋습니다.
1: 0925번님이 폴님이 SES 얘기하면서 흥분하실 때 저도 같이 신났어요. 저도 SES 노래 진짜 다 좋아했거든요. SES 토크 2탄도 해주세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폴님이 SES 노래 리메이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하고 싶거든요.
0: 리메이크 한다면 어떤 노래, 무슨 노래 하고 싶어요?
1: 아, 저 일단 SES 노래 리메이크 못해요.
0: 왜요?
1: 일단은 그 바다 누나를 따라할 수가 없어요.
0: 아, 폴킴 씨는... 아,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1: 아, 근데 이게 없으면 노래가 안 살잖아요.
0: 아니, 폴킴 씨의 그 색은 또 분명한 색이기 때문에 전 했으면 좋겠는데.
1: 아니, 예전에 제가 SES 선배 너무 좋아하니까 우연히 SES 바다 누나 매니저 분을 제가 뵌 적이 있어요.
0: 그래요?
1: 이제 제가 이제

0: 네, 매력적이고.
1: 아 그거야 그런데.
0: 네. 또 그리고 누나... 또 서로 이렇게 그 듀엣은 다 맞출 수 있는 거니까.
1: 제가 누나의 텐션을 따라갈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기도 해요. 아 저야 하면 너무 좋죠. 네. 갑자기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균성님과 함께하는 토요일

배복 3집으로 입덕했어요. 윤은혜 누나가 새 멤버로 영입된 때죠. 3집 타이틀곡 Get Up! 이것도 좋긴 했는데요. 저는 후속곡 킬러를 진짜 사랑했어요. 심은진 누나가 센터로 치고 나오면서 오른쪽 왼쪽 탁탁 치고 총 쏘는 춤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여전사 걸그룹의 표본 그리고 그 앨범의

0: 의미를 모르겠네.
1: 의미를 아 진짜.
0: 아 이게 춤춰요 나와 함께 춤을 춰요 이런 뜻이래요.
1: 아 진짜.
0: 어 댄스. 진짜 언어가 Let's 있었네. Dance, dance with me 막 이런 건가 봐. 사연자님이 최애 앨범 3집이 1999년에 발매됐던 앨범인데 Get get get up get get get up get get get up oh baby move on 그리고 킬러.
1: 아 그렇죠 킬러.
0: 킬러 뭐였죠?
2: 끄떡오르는 그대의 웃음소리 잔인한 그 소리로 yeah, yeah, yeah.
0: 이때 노래들은 가사가 이렇게 기억이 잘 나요. 그리고 Missing You
1: 멜로디도 와 그쵸. 너무 좋네요.
0: Missing You도 한번 들어주세요.
1: 아 그렇지
0: 그땐 이런 발라드 곡 하나 꼭 넣어줘야 되거든요.
1: 자. 저 비트 기억나죠 이런 거
0: 와 똥 약간 이거
1: 이런 느낌.
0: 약간 이거 G.O.D 비트 아니요?
1: 똥
0: 어떤 그루브 있는 리듬감.
1: 맞아요 약간 R&B적인 느낌.
0: R&B죠 완전히. 네. 형은 이 중에 뭐 좋아했던 노래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1: 저는 베이비복스 노래를 진짜 다 좋아했었던 이유가 오, 네. 은진이 누나와 미연이가 제 동창이에요.
0: 동창이요?
1: 예, 같은 학교 경기대.
0: 아 진짜요?
1: 학교 진짜 열심히 나왔고
0: 오.
1: 그렇게 바쁜데도
0: 오 대박.
1: 그때 이제 미연이는 저랑 동갑이니까 친구가 됐고 네. 은진이 누나는 한 살 누나니까 어. 또 이제 친한 누나가 된 거죠.
0: 아 진짜요? 네. 형은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다. 너무 신기하다.
1: 근데 저는 이들을 너무 신기했죠. 저는 이제 가수 데뷔해서 만난 게 아니라
0: 아,
1: 학생일 때
0: 그때는
1: 네, 전 그냥 학교 다니고 있는데 만난 거니까 그때 연습생

0: 느껴지고 노래가 와이 말고도 배신 아.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게임 오버.
1: 게임 오버.
0: 인형

0: 베이비복스의 우연 듣고 왔습니다.
1: 아 너무 좋다.
0: 형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네. 히트곡이 이렇게나 많나라는 얘기를.
1: 히트 너무 많아요.
0: 진짜.
1: 아 그리고 노래 들으면서 저 갑자기 생각난 사연 생각난 건 뭔지 아세요?
0: 어 말해주세요.
1: 이제 저희 제가 이제 노을로 데뷔를 하게 된 거잖아요.
0: 네.
1: 데뷔를 해서 만난 거예요. 가요 이제 무대에서.
0: 오 맞아. 그렇겠다.
1: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막 서로 응원해주고 막 너무 저를 응원해주고 너무 그런 분위기였어요.
0: 네.
1: 그래가지고 한 번은 가요 프로그램 끝나고. 지방인가 어딘가에서 우리가 네. 같이 행사를 했었나 어떤 무대를 했었어요.
0: 네.
1: 그리고 끝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0: 오.
1: 매니저들 다 대동해가지고
0: 네.
1: 우리 멤버들과 베이비복스 이제 선배님들과 함께
0: 네.
1: 그때 갑자기 떠올라요.

0: 같아요.
1: 맞죠? 네, 네. 요즘에는 제목을 길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네, 네, 네. 그런데 이때는 약간 이렇게 간단하게 제목을 짓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2: 그 약간 그런 음악 프로에서 자 뭐 최정원이 부릅니다. 매직 이렇게 해야지 간편한데 네. 최정원이 부릅니다. 울라울랄레요. 이렇게 하기 애매하니까 약간
1: 맞아, 그러면. 맞아. 네. 그래도 그때 선배님 중에서는 그래도 긴 제목 했었던 분이 생각나네요.
2: 어, 또 누가 있죠?
1: 신승훈 선배님.
2: 어, 아 맞아. 신승훈 선배 제목 길어지.
1: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아. 네가 있을 뿐.
2: 맞죠.
1: 네.
2: 또 짧은 제목이 있으면 긴 제목도 분명히 있죠.
1: 그러니까요. 예.
2: 사연자님께서 여름이라서 드라마 커피 프린스를 많이들 다시 볼 거라고 하셨어요.
1: 어.
2: 오. 여기에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베이비복스의 윤은혜님 그리고 아, 최정원님까지 두 분 다 나오셨죠.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사연이 들어갔을까?
1: 그러게 말이에요.
2: 네. 이 드라마가 2000년대 초반 작품인데 네. 커피 프린스의 최정환 그리고 내 이름은 김삼순의 정려원 이 두 분이 그때 그 시절에 구여친 예쁜 구여친
1: 아.

0: 에픽하이의 찐팬이 되어 최근에는 팬미팅도 다녀왔습니다. 그 형들 진짜 너무 웃겨요. 아무튼 러브러브러브 듣고 싶습니다.
1: 아 독해. 혹시 듣고 계신 유미님 계실까요? 우리 정말 많은 유미님이 계실 수도 있는데 네, 우리 0217번님께서 그 시절에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미니홈피 얘기가 나왔는데 네. 형님도 미니홈피 하셨었죠?
0: 그럼요. 열심히 했었죠. 미니홈피.
1: 아니 그 방송에서 네. 그 업로드했던 사진을 공개하셨었어요. 그쵸?
0: 그렇죠.
1: 형 눈빛이 왜 그래요 지금?
0: 진짜 이 사진을 보니까요 네. 그 약간 그 채연 누나의 눈물 셀카가 많이 떠오르는 그런 사진이네요.
1: 아 이때는 왜 이렇게 다들 치명적이지 못해서 안달이었을까요?
0: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한 네. 번씩 이런 시기가 지나가고 네. 또 이런 걸 다 겪어봐야
1: 맞아.
0: 뭔가 자기 객관화도 되고 얼마나 내가 바보 같은 존재인지를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이런 것 같아요. 심지어 이때는요 네. 우리가 뭐 셀카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1: 아니 셔츠를 도대체 어디까지 내린 거예요? 네,
0: 이게요 이게 니트예요. 니트.
1: 아 니트예요? 니트인데,
0: 단추를 이렇게 채우는 니트인데
1: 아, 니트예요?
0: 니트까지 다 푸른 거고요.
1: 너무 섹시하다.
0: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가 이게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 네. 상태에서 계속

0: 시절에는 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대중적이고 또 따라 부르기도 쉽고 좋았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네.
0: 노래 균성님과 함께하는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2: 저요! 저요!
0: 아, 나 지금 민경훈님 오신 줄 알았잖아요. 네. 네. 마지막 사연 소개해볼게요.
1: 새싹님의 사연입니다. 여름이 되니까 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SM타운의 Summer Vacation. 다들 기억하시죠? SM 소속 가수들이 다 같이 뭉쳐서 겨울엔 캐롤 앨범을 내주고 여름엔 서머송을 내주고 그랬었어요. 99년 겨울에 처음으로 SM타운 앨범이 나오기 시작했고 제가 신청하는 서머 베케이션은 2002년 SM타운의 첫 여름 노래였습니다. 이야, 이때 라인업이 문희준, 강타, SS, 신화,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보아, 다나,

0: 만화가 이때 인기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1: 난리도 아니었죠.
0: 난리도 아니었어요.
1: 일본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0: 그럼요. 네. 그 당시에는 일본 한국에서 동시에 그렇게 인기 많은 가수가 없었어요.
1: 그렇죠.
0: 네.
1: 어떻게 보면 진짜 선구자죠.
0: 네. 그리고 신화의 히어로라는 곡도 이 앨범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1: 아.
0: 아. 진짜 촉 돋는다.
1: 제가 신화 형님들 인기를 어디서 실감했냐면
0: 네.
1: 롯데월드를 갔어요.
0: 네.
1: 근데 앞에 학생들이 네. 가방을 이렇게 뒤로 메고 있잖아요.
0: 네.
1: 거기 키링이 네. 이 신화 형님들 그 멤버의 얼굴들이 이렇게 사진이 되어 있는 그런 키링을 오. 달고 다니더라고요.
0: 아, 저 근데 갑자기 네. 형이 그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네. 났던 게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도톰한 키링 같은 플라스틱 키링에다가 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사진들 넣고 만들고 막 했던
1: 아, 기억이 그랬던
0: 나요.
1: 기억이 나지, 맞아.
0: 그런 거 약간 학교 앞에서 팔고 책갈피처럼.
1: 맞아요, 맞아요.
0: 어떻게 너무 옛날 이야기다 벌써.
1: 아.
0: 아니 아직도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이렇게 우리나라 K 한류 스타들 네. 사진 같은 거 이렇게 파는 곳들 있잖아요.
1: 있죠.
0: 외국인들 타겟으로.
1: 있죠.
0: 약간 그런 느낌들이 학교 앞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1: 내가 얼마나 이 가수를 좋아하면 이 내

폴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8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0: 박명수의 라디오 쇼.
1: 여름아 부탁해. 아이쿠. 크래프엠의 은은하게 웃긴 밥친구 저 폴킴이 매일 낮 12시 가요광장에서 기다릴게요.
2: 동글보라를 일으켜.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시원하고 자두에이드처럼 상큼한 2시간. 매일 저녁 8시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 여름에도 라디오는 쿨 FM. 2시엔 저 가비의 슈퍼 라디오.
4: 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지는 지진 피해 소식.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 먼저 가스불을 끄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아니라면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리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대피합니다. 거리에선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블록담과 대문 기둥에선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에 일단 차를 세우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땐 창문을 닫고 키는 꽂아둔 채로 나옵니다. 지진이 멈춘 후엔 여진을 주의하면서 부상자 구조를 요청하고 가스와 전기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하는 꿀팁!

0: 멸종위기 사랑 이찬혁 8월 1일 토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첫 곡 들려드렸습니다. 2시간의 운동을 끝내고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왔더니 어라 집이 시원한 거예요. 4282 밖은 더운데 우리 집은 왜 시원하지? 하고 보니까 에어컨이 켜져 있었더라고요. 운동 가기 전에 리모컨이 눌려 있었나 봅니다. 흐흐. 저 대신 집이 시원하게 잘 있었네요. 흐흐. 아유, 집이라도 시원했으니 다행이네요. 어우, 시원해. 집이 혼자 그러고 있었겠네요. 진짜 여름철 도시 괴담은요. 무슨 뭐 귀신 아니고요. 에어컨 켜놓고 외출하는 게 도시 괴담인 것 같아요. 정말 한결같이 이런 비슷한 본인이 그랬다, 뭐 남편이 그랬다, 아내가 그랬다. 이런 사연들 올 때 다들 등골이 오싹하다. 편하게 사연을 보내시더라고요. 여름철 도시괴담 한 편 또 같이 봤습니다. 4282 이분에게 영양제 보내드릴게요. 어휴,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2시간씩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이면 건강 잘 챙기실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토요일 뮤지션 심현보 씨와 함께 소품집 비 3부에서 만나서 4부까지 이 계절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음악들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1: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0: 있습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여행하는 동안 오랜 친구처럼 너무 즐거워서 계속 생각났거든요. 그 친구가 전남 고흥에 있다고 해서요. 다음 주에 만나러 가려고요. 서울에서 차로 4시간 반 걸리지만 아무리 더워도 저는 신이 나요. 그럼요. 4시간 반이 문제겠습니까? 8시간 반을 갈아도 아마 가실걸요? 6654? 그쵸? 지금 그런 마음이죠. 그럼 가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4시간 반 거리라서 훨씬 감동을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1시간 거리에서 막 땀 뻘뻘 흘리고 오는 것도 물론 고맙긴 하지만 왔어 이 정도라면 4시간 반을 왔다고? 세상에 이 더위에 이 여름에 어떻게 왔어? 감동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좋은 시작이, 좋은 신호가, 좋은 처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6654. 제가 또 이렇게 이 사연을 8월 1일에 소개해드리는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킨케어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면서 응원도 팍팍 넣어드리겠습니다. 4693.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에 잠깐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는구나 아직도. 하긴 엄마들이 할 줄 아니까 애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겠죠. 쎄쎄쎄. 그러니까 아침바람. 여러분 동네에서는 어땠어요? 이게 동네마다 조금씩 버전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스킨케어 세트 4693 이분에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3133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오게 된 초등학교 6학년 김아영입니다. 저는 늦은 점심 먹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족들은 방금 전에 먹은 음식이 저녁 식사였대요. 어른들이 왜 저에게 늦은 점심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셔서 좀 있으면 한 끼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대답을 했더니 모두 웃으시던 거 있죠?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 이런 건 챙겨야 돼요. 3133 김하영 학생. 잘 챙기신 거예요.

여행을 떠나요 이승기 해변으로 가요 DJ DOC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떡볶이 가게 주방에서 일하고 있어요. 1956 학생들이 방학하면서 많이 바빠졌습니다. 화구 6개 불 다 켜고 떡볶이 바글바글 끓이기 시작하면 주방 온도는 거의 찜질방이 됩니다. 거짓말 안 하고 등줄기에 땀이 쭉쭉 흘러내립니다. 분명히 에어컨을 켜두는데 작동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자꾸 확인하게 되네요. 냉수만 벌컥벌컥 마시니 배가 불러요. 여름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벌써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사랑하기 좋은 날 들으며 힘내봅니다.

마린보이 박태환의 금메달과 대한민국 야구대표팀의 9전 전승 금메달이 감동을 선사했고요. 가요계에선 2세대 아이돌 전성시대가 열리며 그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시계를 돌려서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으로 떠나볼까요? 음악이 켜지는 시간 지금은 6시 30분입니다. 응답하라 2008년의 여름 첫 번째 시간입니다. 2007년 텔미에 이어 2008년 이 노래를 선보이면서 원더걸스는 국민 여동생들의 자리를 확실히 다지게 되었죠. So Hot.

0: Say goodbye.
1: 2008년의 여름 떠올려보셨나요? 비, 레이니즘, 빅뱅 하루하루였어요.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0: 이금희입니다.
1: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토요일 3부 막 시작했어요. 소품집 비 잠시 후 시작할 텐데요. 듣고 싶은 선곡 주제 여러분이 정하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홈페이지 소품집 비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0: 가벼운 뭐 냉면이나 네. 뭐 콩국수나
1: 그런 것들 땡기고요. 저는 또 오히려 약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에 아직 휴가는 못 갔지만 휴가 갔을 때 먹었던 음식들 있잖아요. 아. 이렇게 동남아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가끔 이렇게 시켜서 먹으면 되게 맛있더라고요.
0: 아, 맞아요.
1: 그쪽 느낌 약간 나는 애들 있잖아요. 향신료
0: 맞습니다.
1: 들어가고 막 이런 애들.
0: 네네네. 고수 좋아하세요?
1: 저 좋아합니다.
0: 고수. 고수 좋아하면 진짜 좋아하시겠네요. 네.
1: 그런 것들 좀 들어있는 거 먹으면

0: 45.
1: 무조건 추가인데요.
0: 네네.
1: 무조건 추가인데 어떤 데는 기본으로 고수가 좀 들어 있어서 네네. 좀 많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네. 때는 라면 같은 거 끓였을 때
0: 아~
1: 좀 넣으면
0: 라면에도 고수를 넣어요. 저는 고수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1: 그렇구나.
0: 어때요? 어머 너무
1: 그쪽의 느낌이 나요. 그냥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것 같아요.
0: 네. 라면에 이미 뭐 넣어서 드실 수도 있지만 또 심현보 씨가 고수 좋아하는 분으로서
1: 저는 그래서 음식도 약간 창작의 세계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0: 네네.
1: 예술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0: 아, 그러고 확실히 그러니까 악을 하시는 분들이 음식을 또 잘하시기도 하더라고요.
1: 저는 먹는 쪽만 그냥.
0: 아, 예. 예. 자, 오늘

0: 거든요. 아침에 쇠한 소리를 듣고 진정한 여름을 느꼈네요. 이게 여름의 맛이지 싶은 노래들 가능할까요? 하셨습니다.
1: 아 지금 매미, 지금 야, 딱 들어야죠. 예.
0: 매미 야 매미 소리 진짜 쏴하는 그
1: 와 그 소리가 나면 딴 소리는 안 들리죠.
0: 그 방충망에 붙을 때 있어요. 가끔 저희 동네는 아, 이게 방충망에 붙으면 얘가 한 마리인데. 데시벨이
1: 오.
0: 꽤 쎄더라고요. 오. 와, 이게 가까이 있으면 이 정도로 쎄구나. 오. 저 정도로 우는 건 쟤도 진짜
1: 최선을 다해서
0: 쟤도 진짜 열심히 필사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구나.
1: 그럼요, 그럼요. 뭐,
0: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매미가 그렇게 울기까지 뭐 7년이 걸린다나 몇 년이 걸린다 그런 게 있잖아요.
0: 바짝 울어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니까.
1: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그냥 참아줘야죠. 그리고 봐줘야죠.
0: 네. 기세가 대단해요. 아침에 막 7시부터 우는데
1: 아침잠이 없나 보다. 네. 아무튼 여름에 맛이 나는 노래들은 지금 듣기 딱 좋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아까 우리 뭐 고수 얘기도 하고 여름 음식 얘기도 했지만 각자의 분들이 느끼는 여름 노래들도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막 진짜 이열치열이라고 더 막 처지고 슬픈 노래 들어서 여름을 타기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신나고 밝고 시원한 노래들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1: 저는 좀 신나고 댄스 경쾌하고 댄스 음악 이런 거 좋아하는데 언젠가 하면 서머타임

0: 그럼요, 그럼요. 네네.
1: 오늘 첫 곡은 네. 여름에 진짜 이 노래였거든요. 네. 근데 한동안 이 노래가 들리지 않다가 최근에 다시 또 이제 리메이크가 돼서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엄청 뭘까요? 반가웠어요. 그 여름아 부탁해.
0: 아.
1: 이거 볼빨간 사춘기가 최근에 불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버전도 되게 좋아서 요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가사도 중간에 조금 바꾼 데도 있고 재밌더라고요.
1: 그러게요. 여름의 맛이 느껴지는 노래들 다음 곡은요?
0: 여름 과일이 또 많잖아요.
1: 여름은 진짜 과일 없으면 약 점수에서 한 10점은 뺄 것 같아요. 네, 10점이 과일 덕분에 올라가는 거죠. 여름 점수가.
0: 생각해보면 여름에 약간 단계 땡겨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1: 땀을
0: 덥고
1: 많이 흘려서
0: 힘드니까 그렇겠죠. 뭐 덥고 그렇겠죠? 약간 처지고 힘드니까.
1: 내 몸이 그런 걸 원하는 거겠죠.
0: 그런 걸 먹으면 뭔가 약간 좀 해소가 되는. 다시 좀 힘도 나고.
1: 네네.
0: 그래서 그런 노래들 몇 개 골랐고요. 김현철 씨 노래 중에

0: 좋은 여름의 맛 노래들이었습니다. 좋은데요, 이런 주제도?
1: 처음에 저 이 앨범 나왔을 때 제목만 보고 노을 질 무렵에 먹는 복숭아인가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0: 아, 좋네요. 이게 또 우리가 이 시원한 실내에서 들어서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만약 지금 밖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어우 더워, 어우 더운데 무슨 노래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여름에는 또 뭔가 이렇게 너무 더울 때는 아무 생각 안 들고.
0: 그러니까요. 네. 에휴, 다음 곡은요.
1: 신나는 노래 하나 골랐고요. 긱스의 노래 중에 짝사랑이라는 노래.
0: 왜 여름에 짝사랑 노래를 들어야 되죠, 우리가?
1: 이 노래 그 긱스가 정원영 씨랑 뭐 그쵸, 그쵸.

0: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토요일 4부 소품집 B 심현보 씨와 함께 우리 청취자 류지훈 님이 요청하신 노래들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매미 소리 들으면서 여름의 맛이 느껴지는 노래들 듣고 싶다는 생각하셨거든요. 볼빨간 사춘기, 여름아 부탁해, 김현철, 노을복숭아, 강산의 할아버지와 수박, 긱스, 짝사랑까지 들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템포감 있고 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1: 그러네요. 네,
0: 4부도 그렇게 가나요?
1: 뭐 그런 느낌의 노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네네. 첫 곡은요?
1: 여름의 맛이 다양한데 그중에 되게 아따가워하는 맛이 또 있잖아요.
0: 아따가워하는 맛이 뭘까요?

0: 듀스 여름 안에서 유엔 파도. 그래도 지금쯤은 이 두 곡을 그렇게 많이 듣게 되진 않지만 진짜 이 곡이 한창 유행일 때는 거리에서 또 그땐 그렇게 음악이 많이 나왔고.
1: 그럼요.
0: 이 가게에서 옆 가게로 가면 거기서 나오고 그 그렇죠. 가게 나오면 거리에서 들리고 네. 뭐 이런 식이었어요.
1: 이게 그 어떤 연령대에 따라도 조금 다를 거고 각자 여름 노래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노래들이 저의 여름 노래 그렇죠. 중에 되게 중요한 곡들이어서 네네. 이 노래들을 골랐고
0: 그 옛날 길보드 차트 진짜 상위권이었거든요.
1: 그렇죠. 요즘에는 근데 막 이렇게 20대 친구들이 예전 음악들 바이닐도 많이 듣고 LP도 많이

0: 오, 그 여름밤에 어떤 정취들이 있는 것 같아서 뭐 많은 노래들이 있겠지만 역시나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에는 꼭 듣고 싶어서 예, 여름밤 별이 많이 떠 있는 하늘이 있잖아요, 또. 그래서 이 노래 골랐어요.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
1: 이 곡 들으면서 8월 첫날 소풍지 피는 마칩니다. 심현보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세요.

스킨핏 선크림, 특별해지는 한 방울 엘리존도, 올리브 오일, 집밥의 정석 은하수 간장 게장, 게장 세트,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 방탄 조끼 아기띠, 말랑달콤 고소한 시즈너리 단감 너츠 앤 단감 말랭이,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크루즈 승선권, 황태된장 명인 김민지 황태된장, 된장 세트, 탄력 보습 집중 케어 카키자, 프레스티지 콜라겐 마스크팩, 여행을 총 정리한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루틴 리아좀 엑소존 뷰티 디바이스,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농축액,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응급처치 전문 번실드 코리아 화상응급처치 세트, 뇌트리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8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2026년 8월 2일 일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도경수의 팝콘이었습니다. 팝콘 브레인 이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죠? 끊임없이 자극을 찾는 걸 말하는 건데요. 요즘 워낙 짧고 자극적인 쇼츠 영상들이 많다 보니까 팝콘 브레인 상황에 빠진 분들이 많다고 해요. 저는 이렇게 좀 짧고 자극적인 영상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 오히려 롱폼을 되게 좋아해요.

어떤 영상을 주로 보시나요? 저는 뭔가 누군가가 나와서 무슨 이렇게 생각하고 저 같은 사람들을 많이 찾아보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나와서 자기 얘기하고 막 조언해주고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영상들을 되게 자주 보거든요. 근데 그런 영상들이 막 10분 이러면 너무 아쉬워요. 한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같이 이렇게 떠들면서 뭔가 그런 보는 느낌의 영상들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롱폼 영상을 찾아다니고 있는 요즘입니다. 쇼츠가 재밌긴 하죠. 뭔가 순간적인 이 눈길을 끌긴 하는데 쇼츠를 가만히 이렇게 오래 보고 나면은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고 뭔가 그냥 시간만 보낸 것 같아가지고 의도적으로 안 보게 되더라고요.

분들은요, 저희 상쾌한 아침이 팝콘만큼, 너튜브 쇼츠만큼 자극적이진 않아도 강냉이 정도는 됩니다. 구수하고 담백한 매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저랑 2시간 담백하게 놀아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여러분들 이야기들도 당연히 많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0: 맘대로 주문제자.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이번 주 플리마켓에서는 2021년 7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 소개해드렸는데요. 주말을 맞아서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우선 11위 아이유의 라일락으로 시작합니다. 라일락의 꽃말이요. 첫사랑 그리고 젊은 날의 추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유 씨가 20대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만든 노래래요.

이어서 6위는 붉은색 푸른색 이무진의 신호등입니다. 무진 씨의 자작곡으로 특히 어린 친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노래죠.

2위는 에스파의 Next Level. 대중들에게 쇠맛나는 노래를 제대로 각인시킨 에스파의 히트곡 중 하나죠.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6853님, 병원 근무라 매일 새벽에 출근하는데요. 햄디, 첫 라디오부터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근무네요. 파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첫 라디오? 제 첫 방송부터 혹시 쭉 듣고 계신다는 말씀이실까요?

투어스의 노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들려드렸습니다. 3일 린님께서는요. 중딩 딸이 살이 어찌나 쪘는지 몰라요. 방학 동안 다이어트 겸 용돈 벌이 겸 데리고 나왔어요. 1킬로 뛸 때마다 1,000원씩 주기로 했거든요. 하루 10,000원 벌겠다는데 3킬로나 뛸 수 있을까요? 크크. 10,000원 벌려면 10킬로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현의 굿모닝 팝스 주말맞이 리뷰 타임. 수요일에 배웠던 노래로 복습해볼게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our love's secret line. 우리의 사랑에 뭐 비밀스러운 선이 있대요. 과연 어떤 뜻일까요? 우리 사랑에 비밀스러운 노선이 있어요. 둘만이 아는 곳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Like leaves, 나뭇잎들처럼 We soar so high. 우리는 높이 날아올라요가 되겠죠. Beneath the moonlight. 이번에는 달빛 아래에서라고 했습니다. Soft touch. 부드러운 손길. Your hand in mine. 내 손을 잡은 당신의 손. 네, 눈앞에 장면이 상상이 되는 것 같죠? Gets me every time. 이 부분 들으셨나요? Gets me every time. 그냥 단순히 그 앞에다가 it 정도가 생략이 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It gets me every time. 매번 날 설레게 만들죠에 해당하는 가사였습니다. 이 get someone이라고 하면은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거든요. 좋은 표현을 알려드렸어요. 이제 두 번째 미션.

네, 들을수록 뭔가 아름다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Lost in the city lights. 도시의 불빛 속에서 길을 잃은 상태인 거예요. Lost in the city lights. Our love's electric, right? 이렇게 질문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Our love's electric, right? 우리의 사랑은 전기가 흐르는 듯하죠. 그렇죠? 라는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우리의 사랑이 강렬하다라는 말입니다. You make me feel alive. 해석되시죠? 당신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요. I know July.

feel at home. 당신은 나를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죠 라는 가사였습니다. 예, 편안한 장소, 아무래도 집이 가장 예, 그런 장소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가사에서도 You make me feel at home, 마치 집에 있는 것 같이 느끼게 해준다. 당신은 나를 편안하게 느끼게 해준다 라는 가사입니다. You make me feel at home. 어렵지 않죠? 특히 7월이라는 달이 언급이 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사랑 중에서 7월이라고 하면 여름의 열기죠. 열정을 비유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In the neon glow라고 했습니다. 아, 네온 불빛 속에서도 당신은 나를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죠 라는 부분까지 해석해봤어요. 이어서 세 번째 미션 문장. 나는 당신에게 깊이 빠져들어요 라는 부분 찾아보세요.

나는 당신에게 깊이 빠져든다라는 가사 뭐로 들렸나요? I dive in you 라고 들으셨나요? Dive into you 이 부분이 I dive in you 이렇게 연음 처리가 세련되게 잘 들렸습니다. As the leaves change color 나뭇잎들이 색을 바꿀 때에도 I dive in you 나는 당신에게 깊이 빠져들어요. 나는 당신에게 푹 빠져들어요. Dive into 하면 뛰어들다 라는 해석도 되지만 뭔가에 혹은 누군가에 푹 빠지다 라고도 해석을 하니까요. When summer's fading, 여름이 점점 fading, 사라질 때 There's nothing to do,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But 까지

bask in이라는 표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뭔가를 누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bask in the sun, 햇볕을 누리고 햇볕을 쬐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햇살의 glory, 아름다움, 뭐 장관, 뭐 영광 정도 되겠죠. 겨울 햇살의 그런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일 뿐. 네. 여름이 점점 사라지.

그럼 아름답게 리뷰 타임! 첫 번째, 매번 날 설레게 만들죠에 해당하는 가사 잘 떠올려보세요. 뭐였나요? It gets me every time 이라는 표현으로 익혀봤습니다. It always gives me butterflies.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I got butterflies in my stomach.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리고 배워보셨을 건데 뭐 긴장될 때뿐만 아니라 뭐 때문에 설렐 때 뭔가가 나를 설레게 할 때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You still give me butterflies. 좀 더 와닿으시죠? 당신은 나를 여전히 설레게 해요에 해당하는 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날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죠. You make me feel at home. 그렇죠. You make me feel at home. You make me feel comfortable. You make me feel safe. 네, 이처럼 좀 익숙한 단어로도 대체하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난 당신에게 깊이 빠져들어요. I dive into you. 맞아요. I dive into you. I fall for you. I fall deeper for you every day.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더 깊이 빠져드는 거죠. 그럼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할게요. It gets me every time. It gets me every time. It gets me every time.

0: every time. 두 번째, 당신은 날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죠. You make me feel at home. You make me feel at home. You make me feel at home. 세 번째, 난 당신에게 깊이 빠져들어요. I dive into you. I dive into you. I dive into you. 네, 굿모닝 팝스에도 매일매일 푹 빠져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복습 잘 하고 오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사운드 브리핑으로 돌아올게요.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이번 주 핫 포테이토 화제 인물 또는 사건들을 알려드리고 관련된 노래들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사람이 핫했다, 제보하고 싶은 사건이 있다면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운드 브리핑 첫 번째 소식인데요. KBS ETV에서 방영하고 있는 더 시즌즈 성시경의 고막 남친이 2026년 2분기 TV OTT 화제성 조사에서 비드라마 화제성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성시경 씨가 출연자였던

9689님, 좀비 영화 어떤 영화인지 궁금한데 즐겁게 잘 보시고요. 사연 보내주신 9689님께는 배달앱 만원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나의 주말 이야기, 여러분의 주말 어떤 얘기들 담고 있나요? 사연으로 공유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수란, 서핑해.

0: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팀장님, 매년 똑같은 임직원 명절 선물 좀 바꾸면 어떨까요?
3: 김 대리, 임직원 명절 선물도 이제 넣어두잖아. 직거래 시스템으로 비용 절감은 물론 금액별 맞춤형 선물 구성부터 신청, 취약, 배송, 정산까지 알아서 다 해주니까.
2: 명절 선물은 이재너두. 검색창에 이재너두.
4: 쇼리실라!

0: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0: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그냥 우리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좀 오전에 가든 뭐 밤늦게 가든 딱 정하지. 왜 언제 갈지 모르는 상태에 이렇게 있냐. 근데 뭐 제가 이제 푸념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오전에 일찍 하는 게 낫다. 예, 쉬는 날에도. 차라리 내가 좀 자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도 좀 그렇거든. 제가 느끼는 게 운동을 하고 오면 뭔가 집을 청소하고 싶어요. 왜냐면 에너지가 좀 생겨가지고 땀 흘린 상태에서 이렇게 착 뭐 할 수 있는 거 싹 하고 그냥 내가 입었던 운동복까지 빨래 돌리고 씻는

사연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사연 저희 제작진이 다 확인하고 있고요. 오늘 소개가 안 되더라도 다른 날 오프닝에 뭐 퀴즈에 옴뇸뇸 주제에 등장할 수 있으니까요. 재밌는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어플 KBS 콩과 KBS 플러스 인터넷 라디오 콩은 무료입니다. 7709님도 냉동고 안에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는 식자재가 가득하네요. 오늘부터 냉장고 파먹기 시작해서요. 첫 요리는 벽돌 같은 삼겹살로 동파육 만들었어요. 냉장고 파먹기가 수준급이시네요. 저희도 우리 집도 마트를 가야 되는데 마트를 못 가가지고 지금 본의 아니게 냉장고 파먹기를 하고 있고 냉장고가 꽤 많이 비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그 들었어에서 들으셨죠? 전기세 아낄 때 냉장실은 좀 비우는 게 좋고 냉동실은 가득 채우는 게 좋다. 지금 냉동실도 좀 비어 있어가지고 마트를 가야 되는데 이게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마트를 가야겠다고 결심한 일요일이 꼭 쉬는 날 아니에요? 무조건 그래요. 한 번도 예외인 적이 없어. 한 번도 야 오늘 마트 가야지 했는데 오 럭키 야 하는 일요일이다 영업하는 일요일이 했던 적이 없어요. 항상 쉬어요. 오늘 하는 일요일이다. 그죠? 오늘 마트 하는 날인 것 같은데 예. 첫째 주 셋째 주 그래가지고 오늘 그 마트 가실 분들은 마트 가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 가려고 하다 못 갔거든요. 이번 주는 가게 되겠지. 7485님 안녕하세요. 10월 결혼식인데 어제 본식 드레스 골랐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너무 예뻐요 하셨어요. 네. 좋을 때네요. 좋을 때요. 행복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0806님의 신청곡 이무진의 신호등 듣고 오겠습니다.

스킨케어 쿨 샴푸, 노을빛 맛의 조화 서해 미감에서 노을 생강청 온기,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국가대표 캐리어 아이프라브에서 여행용 캐리어,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에서 에어컨 제어기,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유기농 차 전문기업 푸르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삼초보리차, 애견 영양제 댕이수락관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주식회사 부성에서 깔끔한 제로곰취 미세차, 한강의 최고급 특별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호주 건강기능식품 신유빈의 마더네스트에서 프로폴리스 맥스 스프레이 선물세트,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젤,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스마트 블루투스 LED 스트립,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주식회사 산과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세트,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립니다.

네, KBS 쿨 FM 조정식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직감자극 빈칸 퀴즈 사연 채우기. 오늘의 퀴즈는 서상철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상철 씨께는 커피 세트를 보내드리면서 사연 채우기 퀴즈 나갑니다. 제가 가 많아서 여름에 샤워를 자주 하는데

0: 네, 오늘의 미션 나의 일을 있어 보이게 말하기가 주제고요. 김고명님, 비프 디자이너예요. 소 키우신다고? 착한 생각님, 저는 패밀리 키즈 케어 전문가입니다. 아, 그냥 조카 보고 있어요. 9239님, 저는 국제적으로 공정한 식량 배분에 힘쓰고 있습니다. 승무원이에요. 이 나라 사람이라고 더 많이 주고, 저 나라 사람이라고 비프와 치킨 뭐 우선권을 먼저 주고 하지 않습니다.
1: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2: KBS 쿨 FM 조정식의 FM 대행진. 광고 듣고 왔고요. 퀴즈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채우기. 여름철에 티가 많이 나는 거죠. 상철 씨가 많이 갖고 계시다는 이것이 뭔지 맞히는 문제였고요. 1번 팬, 2번 열, 3번 복 중에서 정답은 2번 열입니다. 자, 사연 채우기 퀴즈 정답자 10분 추첨했고요. FM대행진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말하자니 치사하고 가만히 있자니 서운하고 알아주길 기다리자니 구차해지는 이야기 이쪽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정식이가 다 알아드립니다. 잘 챙겨뒀다가 소개해드리고 위로의 선물도 챙겨드리니까요.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콩 게시판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주영민님께서 맨 소주만 먹는 남편이 이쁘다고 와인셀러를 산다고 하는데 소원이라는데 사줘야 됩니까? 하셨는데, 와인셀러가 있는데 안 쓰는 사람 입장에서 김치냉장고가 나을 것 같아요. 김치냉장고가 있으셔도 김치냉장고를 하나 더 쓰는 게 훨씬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일단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와인 맛을 온도에 따라 민감하게 느끼는 정도신지. 그 정도 아니면 저도 뭐 와인셀러 있지만 그냥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좀 식혀서 먹으면 온도가 딱 맞거든요. 차라리 소주나 맥주를 엄청 시원하게 먹으려면 김치냉장고가 낫습니다. 네, 김치냉장고를 하나 더. 그러니까 활용도가 훨씬 높아요. 김치냉장고가. 자, 1부 마무리하고요. 2부 데몰리.

노래는 죄가 없다. 원곡 명예회복 프로젝트 데몰리션 AS 센터. 분명 저는 진지한데 청취자분들은 왠지 모르게 웃고 있는 그 코너. 그래서 기분이 묘해지는 시간 데몰리션 AS 센터. 맴맴님이 그러셨습니다.

국민학교 때 부모님 앞에서 김국환의 타타타를 불렀습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든 너를 알겠느냐. 아, 관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그 초등학생들은 많지 않아. 아, 잘하셨어요. 나를 모았어. 난 떠날 거야. 나 떠날 거야. 해

0: 하나의 발렌티를 쳤습니다. 털기는 안 돼.
1: 그렇습니다. 아, 보아의 발렌티에서는 이제 또 털기춤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정답은 3번 털기춤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 추첨 통해서 10분께 선물 챙겨드리고요. 방송 끝나고 FM대행진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시고 선물 꼭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광진교에서 쉬엄쉬엄 모닝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진교가 양방향으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림픽대로 공항 쪽 광진교 진입 램프도 이용하실 수가 없으니까요.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소통은 현재 원활합니다. 고속도로는 휴가철이라 강원도와 이어지는 길들이 분주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인데요. 덕소 3패에서 남양주 요금소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화도 분기점 부근에서도 3km가량 막히고 있고요. 조양 부근에서 춘천 분기점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 초월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초월 터널 쪽으로 2km가량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아직 크게 막히는 구간 없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하기도 수월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소통 원활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소녀시대인데요. 소녀시대가 내년에 데뷔 20주년을 맞는다는 사실 믿겨지십니까? 최근에는 효연, 유리, 수영 세 멤버가 효리수라는 이름으로 또 뭉쳐서 새로운 유닛 프로젝트를 선보이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소녀시대를 떠올리며 같은 해 2007년 데뷔했던 동기 걸그룹들 원더걸스, 카라, 소녀시대 일명

KBS 쿨 FM 조정식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더걸스의 아이러니 Why So Lonely 듣고 왔고요. 오늘은 꼭꼭꼭 8월 2일 소녀시대 데뷔일을 맞아서 소녀시대와 같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걸그룹 원더걸스 카라 소녀시대 노래를 함께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라의 올드 앤 뉴 송을 만나보겠습니다. 2007년 카라의 첫 시작을 알린 곡입니다. Break It! 기억하십니까? 당시 카라는 박규리, 한승연, 정닉,

스쿨 FM 조정식 FM 대행진 카라의 브레이킷 그리고 아이도 아이도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2007년에 데뷔한 걸그룹 동기들 원더걸스 카라 소녀시대의 노래를 함께 듣고 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또 소녀시대입니다. 소녀시대 데뷔곡 다들 아실 겁니다. 10대 순수함과 열정을 담은 밝고 힘찬 분위기에 다시 만난 세계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전하는 세계

0: 아마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 중에 네. 특히 추리소설 작가 중에서는 가장 대중적으로 성공한 작가일 거고요.
1: 네.
0: 일본에서 판매된 책이 1억 부가 넘습니다.
1: 오.
0: 그리고 한국에서도 당연히 100만 부 넘게 판매가 됐고요.
1: 어마어마하군요.
0: 특히 이제 꾸준히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해온 걸로 잘 알려져 있어요. 한 41년 동안 106권. 야. 그러니까 매해 한 2권에서 2.5권? 두세 종 정도의 책을 꾸준히 펴냈고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1: 뭐 어떤 영화?
0: 대표적인 게 용의자 X의 헌신은 일본 영화도 있고
1: 네.
0: 한국 영화는 이제 용의자 X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류승범 배우하고
1: 맞습니다.
0: 예, 이렇게 출연하셨었고 이효원 배우
1: 안경 쓰고 이렇게 수고 없이
0: 예, 그리고 중국에서도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뭐 또 다른 대표적인 백야행 같은 경우도
1: 손예진 씨
0: 고수 배우랑 맞아요. 네. 한국에서도 영화가 됐었죠. 정말 널리 알려진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허슬러 계속 또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해왔던 작가기 때문에 죽음에 이제 더 슬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0: 맞아요.
1: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이 작가의 인문종 책을 좀 한 권 추천해 주신다면?
0: 굉장히 많은데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의자 X의 헌신을 꼽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네. 이유에서 그런데 히가시노 게이고가 대중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함에도 한 80년대 말, 뭐 90년대 또 2000년 전, 초반까지만 해도 이 추리소설이라는 게 일본에서도 메이저 장르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상 같은 걸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용의자 X의 헌신이 한 무려 한 5번의 고배를 마시고
1: 네.
0: 한 6번째 정도 됐을 때 나오키상을 드디어 수상하거든요.
1: 그 사이에 세상이 좀 바뀌었군요.
0: 그렇죠.
1: 네.
0: 물론 그 변화에 히가시노 게이고가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대표작으로 꼽고 특히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 추리소설은 뭐라 그럴까요? 왜냐 악이라는 게 있고
1: 네.
0: 우리가 그걸 이제 처치하는 시원함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처치를 누가 하느냐?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착한 마음 이런 것들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들이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의 매력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1: 네.
0: 용의자 X의 헌신이 제목부터 그렇죠. 사건을 헌신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1: 아...
0: 네, 그 아까 류승범 배우 맡았던 수학 천재가 본인이 마음을 뒀던 여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도움을 주고 또 거기에 또 다른 천재가 있죠. 대학교 때 이제 양대 천재로 불렸던 다른 물리학

0: 착각한 거라고 착각해요. 여기까지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책의 저자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한서원 교수입니다. 이 교수가 지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AI에게 도움을 받고 활용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걸 막을 필요도 없고 활용하는 게 맞는데 네.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경험과 뇌의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까지 너무 우리가 맡겨버리고 있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라지는 경험이 뭐냐면 실망과 실패입니다. 인간이라면 실망과 실패가 있죠. 근데 AI는 가끔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럼에도 본인이 그걸 잘못했다고 생각을 못해요.
1: 되게 뻔뻔하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실망과 실패라는 게 정말 인간이 갖고 있는데 AI는 반대로 아첨하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해도 그걸 지적하고 반대하기보다는 감탄하고 칭찬해 주는 게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AI와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사람이랑 상호작용할 때와는 다른 경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1: 네.
0: 사람이랑 상호작용하면 예를 들면 뭐 식기랑 제가 좋은 관계로 보이지만 서로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1: 그렇죠.
0: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AI는 그런 걸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가 관계에서 갖는 어떤 긴장, 갈등. 그리고 때로는
1: 뭐 상처 받고 그렇죠. 할 때 회복력 뭐
0: 그게 맞아요. 상처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처럼 회복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그걸 밟기 어렵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예, 듣기 좋은 소리를 해줘서 뭐 좋은 점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리고 또 편리하다는 게 큰 장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또 이걸 참 그 안 쓰기도 참 힘들고요. 그죠?
0: 그 편리가 이제 편리를 넘어서

0: 상태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되게 정말 이 시점에 참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저에게 너무 반가운 책인 게 저는 AI를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1: 그래요? 네. 아예 안 쓰세요?
0: 저는 그 ChatGPT에 접속해 본 적이 없어요.
1: 야, 그것도 좀 고집 아닙니까? 그죠?
0: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 무슨 신념이 있냐고.
1: 신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0: 신념보다는.
1: 왜냐하면 어느 곳보다도 또 이렇게 쓰면은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만한.
0: 그렇죠. 저희 회사의 모든 분들이 쓰죠. 저 빼고. 네. 근데 저는 꼭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아직까지는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찾아볼 게 있으면 뭐 책도 있고 뭐 웹서핑도 할 수 있고 꼭 AI에게 물어봐야 되나 그거를? 그리고 요즘에는 웹서핑을 해도 AI가 답을 해주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제가 어떤 방식으로 잘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1: 그리고 이제 직접 또 일요일마다 그 태민아이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0: 네.
1: 직접 또 하시기 때문에 그죠? 예, 이 태민아이도 뭐 전혀 진짜 정말 배신감 가질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태민아이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이 태민아이가 주는 게 다른 AI에서 온 내용이라면 우리가 진짜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네.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0: 독립적인 시스템입니다.
1: 독립적인 네. 시스템. 잠시 후에 만나보게 되실 거고요. 자, 이렇게 지능 파산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도 책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오늘의 책 지능 파산 보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8910 또는 무료인 콩 KBS 플러스로 보내주십시오. 콩과 KBS 플러스

0: 네, 조정식 FM 대행지 북스타그램 함께하고 있습니다. CN블루의 과거, 현재, 미래 듣고 왔고요. 지능 파산과 함께 읽으면 좋을 짝꿍책. 어떤 책 골라오셨습니까?
1: 네, 이게 AI 책이다 보니까 신간을 골라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 책도 제목 자체가 셉니다. 사고 외주.
0: 사고 외주?
1: 네. 생각을 AI한테 외주를 줬다는 거죠.
0: 오.
1: 네.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홍진기 교수의 책인데요. 이 저자가 이 책에서 재미난 용어를 많이 써요. 그 중에 하나가 똑똑한 무능함이에요. 뭐냐면 이제 대학교 교수님 과제 같은 거 내줄 거잖아요. 그럼 결과물이 너무 매끈하다는 거예요. 자기 대학 때랑 생각해 보면 너무 완성도가 높다는 거예요.
0: 네.
1: 이거 똑똑함이죠. 네? 근데 왜 똑똑한 무능함이냐? 결과 이르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면 답을 충분히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뚝딱뚝해서 막 가다가 망쳐보고 또 다시 시작해보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 내가 이걸 어떤 방식으로 고민하고 여기 이르르게 됐는지를 본인도 알고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0: 네.
1: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한 걸 AI에게 외주를 주다 보니까 결과물은 똑똑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무능함이 숨겨져 있다.
0: 그냥 결과를 만드는 기술자인 거네요. 그렇죠?
1: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행위 중에 대표적인 게 글쓰기잖아요.
0: 네.
1: 글이라는 게 그러니까 말은 좀 그 현장성이 있죠. 그래서 바로 해야 되니까 뭐 실수가 있어도 지나가고 근데 글이라는 건 완성해서 내기 때문에 과정에서 수정도 많고 돌아가는 길도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저도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이메일 짧은 거 보내는 것도 AI한테 초안을 맡기더라고요.
0: 맞아요.
1: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건 내 글인지 아닌지 내가 정말 그 글이 어떤 마음을 담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0: 줄에도 엄청 많이
1: 아 그래요?
0: 쓴대요.
1: 아, 그럴 수 있겠다.
0: 네, 주례가 진짜 되게 좋대요. 쓸 때. 야, 진짜 그 사고 외주. 그러니까 요즘 AI를 쓰는 우리의 모습을 딱 짚어주는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이게 편리해가지고 진짜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그 외주 상황에 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걸 저자는 두 글자로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0: 경험이요?
1: 네. 경험 중에서도 여행과 실패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AI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AI 시대가 와서 인간에게 우리도 잊고 지냈던 새로운 능력을 다시 우리가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질문하는 법입니다.
0: 네.
1: AI한테 우리가 질문해야 답을 주잖아요.
0: 그렇죠.
1: 예전에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질문을 잘 안 하는 편이죠. 수업 끝나고 나서 질문하라 그러면
0: 질문하면 또 다른 친구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1: 우리 문화는 그런데 네. AI 시대가 와서 질문을 다시 하게 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질문을 할 때 이 수학 문제 풀어줘. 이렇게 질문하면 별 효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은 질문이냐.
0: 그럼 그냥 이제 해답지 보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어떤 게 좋은 질문이냐. 이 문제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0: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어떤 집에 찾아가기 전에 평면대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층 구조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아이방인데 여기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모르겠는데요? 그럼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계단에서 2층으로 올라와서 아이방 들어가려면 원래 보통 집은 그냥 쭉 가게 돼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돌아가게 했을까요? 이거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아이방에는 창문도 하나도 없어요. 여기까지만 읽고 나면 일단 스릴러 생각이 나죠.
1: 읽어보셨어요?
0: 네, 이 소설은 이제 1로 읽어봤어요.
1: 근데 원래 무서운 걸로
0: 아, 그다음부터 저는 스트레스가 평면도를 보면 이제
2: 자꾸 좀 막 이상한 부분을 찾게 돼요?
0: 네. 그냥 우리가 요즘 뭐 검색하면 평면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괜히 하게 돼서 제가 그래서 공포물 안 보거든요.
1: 뭐 이렇게 더울 때는 부동산 가시면 되겠어요, 이제.
2: 자, 오늘 그 태민아이가 추천한 책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이상한 집. 우케스의 소설 네. 추천을 해주셨고요. 꼭 읽어보시고 저희에게 후기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주신 4351님께는 문화상품권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태민아이에게 이렇게 도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성격, 취미, 직업, MBTI, 관심사, TMI로 남겨주시면 태민아이가 또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스타그램 오늘 여기까지고요. 책 선물 받으실 분들 FM대행진 홈페이지 선곡표 체크해 주십시오. 박태근 본부장님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빠빠이.
0: 네, 고맙습니다.

0: 가산 디지털 단지
1: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마리오
2: 아울렛.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3: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세요. 세종 기프트.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